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안 장찬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문장을 위해 과거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연한 이 짧은 한 문장을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땀과 눈물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1948년 7월 17일 그 모든 이들의 염원과 뜻이 모여서 이 땅에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며칠 전 몇 주 동안 아프리카에 방문하실 예정이라는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방문하는 그 나라는 내전으로 인해서 무법지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은 있는데 대부분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질서하고 어려움과 위험이 가득하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또 법치 체계 속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큰 은혜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법은 어기지 않고 지켜질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도와 이 땅의 법 모두 마찬가지겠죠.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을 더욱 충실히 지키며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헌절을 맞아서 또 사랑의 뜰 안에서 특별한 두 가지 선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열어나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제헌절의 의미를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가지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예, 또 법과 또 율법 또 하늘나라의 법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또 네 가지 잘 챙겨왔으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보고 읽고 선포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견고하게 하루를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성경 구절 네 가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앞서서 언급해드렸던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신명기 4장 6절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강렬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72절 173절입니다. 시편 119편 172절 173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4장 5절 6절 말씀 전해드립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구절 네 구절은 뭐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선물이지만 특별히 제헌절에 맞아서 이 제헌절의 감격과 제헌절의 감사한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네 가지 구절을 좀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한 이 말씀 씨앗 이미지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네, 씨앗 문자 주시면 되고요. 사랑에 들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주는 감동과 능력을 오늘 하루 가운데 넉넉히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에 뜰한 오늘의 기도문. 자, 이 시간에는 오늘 기도문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문은 제헌절을 맞아서 제헌절 특별 기도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키워드를 정확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뭐 퀴즈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여러분께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 제헌절을 맞아서 키워드 법, 네, 법이라고 정했어요. 네, 밥이라고 보내시면 안 됩니다. 법, 정확하게 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네, 오늘 제헌절이니만큼 이 땅의 헌법이 또 제정된 뜻깊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법이라고 정했고요. 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법. 네,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또 귀한 또 문자를 보내주시는 동안에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구균종 최정원이 함께 부른 귀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몸. 이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시죠.

네, 힘찬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테너 구균종, 그리고 소프라노 최정원이 함께 불렀습니다. 아, 막 가슴 벅찬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그것이 우리의 태도이자 결단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은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맞아서 이제 대전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이 방송에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 특별히 하늘나라의 법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기도문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기도문이 특별히 제헌절에 맞아서 제헌절 특별 기도문이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법이죠. 네, 법. 네, 법이라는 이 한 글자 담아서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샵 9330번 키워드가 법이고요.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한 문자에 두 가지 단어가 다 담겨 있으면 하나밖에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씨앗 이미지도 받고 싶고 또 기도문도 받길 원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문자를 각각 두 통을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씨앗 그리고 법 이렇게 각각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극동방송에서 견학 프로젝트 여름방학을 맞아서 청취자 견학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2부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견학 프로젝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제 8월 첫째 주입니다. 8월 3, 4, 5, 6, 7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견학 시간이 조금 다 다릅니다. 견학 프로그램이 생방송 프로그램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가능하신 날짜와 또 원하시는 시간대를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견학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다,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견학, 네,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 링크가 갈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시간대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꼭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께 전송되는 링크 클릭하셔서 내용을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예요. 8월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 금요일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채로운 찬양을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찬양 한 곡 얼른 좀 나누고 돌아와서 바로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 우당탕탕 찬양송

사랑했던 썸머 스페셜 특집. 썸머 스페셜 기간 참신하고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찬양을 선곡해봅니다. 때로는 자충우돌할지라도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 가득하게 찬양을 선곡하는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자, 이 시간은 찬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채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만 분위기가 조금은

0: 왁자지껄하고 또 다소 좌충우돌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 하는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의 멤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거리를 찬양으로 환히 밝히는 거리 찬양사역자 추화평 목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대전 극동방송의 거대 비둘기 좋은 찬양의 소식을 물어오는 남지구 PD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2: 아, 잘 지내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0: 아,
2: 너무 더워서.
0: 아, 너무 더워서.
2: 네, 자주 깹니다.
0: 아, 자주 깨요?
2: 네.
0: 아,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1: 네. 아, 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게 약간 체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1: 네. 네.
0: 저 같은 경우는 열이 그렇게 많진 않은 체질이어서 괜찮은데 제 아내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못 자는 그런... 아무튼 곤란한 상황이긴 해요. 네. 아, 우리 남진구 PD 어떻습니까? 네.
1: 아, 저도 뭐 목사님과 비슷하게 밤에 더위 때문에 잠을 잘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자주 깨고 있어요?
1: 자주 깨고.
0: 아, 두 분 다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시는군요.
1: 네, 제 선풍기는 아들과 아내가 가져가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1: 아유. 저는 에어컨도 없이.
2: 안타까운. 네 대 샀습니다.
1: 아, 네 대. 아.
2: 1인당 한 개씩.
0: 아, 그래요?
2: 어쩔 수 없이.
1: 선풍기가 네. 충만한 곳이군요.
2: 맞습니다.
0: 예. 제헌절에 우리가 함께 이제 선풍기 얘기로.
1: 네.
0: 선풍기와 에어컨 더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방송가족분들 네,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키워드는 법입니다, 법. 네,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제헌절 기도문이 나가고 있으니까 기념을 해야죠. 제헌절에 대해서. 그래서 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헌절 특별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법치를 허락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오늘이 제헌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어야 되는데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제 그 주제를 다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제헌절과 벗어나는 찬양 선곡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 이번 주의 주제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요, 바로 우리 교회 유치부 주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이 곡을 좀 틀어두면 참 좋을 것 같다. 이 곡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들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유치부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 너무 좋은 찬양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곡을 우리 각자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께 먼저 여쭤봅니다. 이 주제를 받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우리 추화평 목사님 어떠십니까?
2: 저는 처음에 좀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0: 네네.
2: 신나고
0: 네.
2: 좀 밝은 그런 찬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0: 예.
2: 그런데 저 어릴 적 유치부 때 생각을 많이 떠올리면서
0: 그때 불렀던 찬양 설마
2: 그때 불렀던 네. 찬양을 지난주처럼 좀 오래된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0: 아, 네네.
2: 또 하나님 입장에서
0: 예.
2: 우리 유치부 어린 아이들의 어떤 찬양의 고백을 받기 원하실까.
0: 아하.
2: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2: 네.
0: 조금 있다가 어떤 곡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2: 네.
0: 사실 지난주에 이제 이 주제를 우리 남지구 PD는 딱 듣자마자 아, 자신만만해 하면서
1: 아, 그럼요.
0: 이거는 나의 무대다. 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신 있다라는 것을 보였거든요.
2: 네, 맞습니다.
1: 이게 살짝 과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0: 저는 바로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1: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아무래도 저도 아들
0: 어디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이었을까요?
1: 아, 저 아무래도 아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 네. 제 아들도 이제 여름 성형 학교를 네.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리 듣고 있거든요.
0: 아하.
1: 그래서 그 곡이 바로 떠올랐을 뿐
0: 네.
1: 사실상 목사님처럼 이제 한 번의 고민을 거듭하고 두 번의 고민을 거듭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0: 아하.
1: 요즘 듣고 있는 찬양.
0: 네. 일단은 저도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뭐 자신감 있게 뭐 선곡했다기보다는 이 곡이 정말 우리 유치부의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곡으로 전해지면 좋겠다. 실제로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많은 어떤 영적인 소통이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좀 선곡한 찬양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각자가 두 곡씩을 준비해왔습니다. 각자가 두고

0: 한국식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일단은 한국식 먼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한국식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래는 투표를 진행하죠. 투표를 진행해서 가장 다득표를 차지한 한 분이 이제 나머지 곡을 소개하면서 이 코너가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 방송가족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추하평 목사님께서 그 영광을 차지하셨는데 이번주에는 과연 그 영광 이어가실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곡씩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우리 교회 유치부 주제 찬양, 우리 교회 유치부 주제곡을 추천을 해드려야 될 텐데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약간 오늘은 좀 고전 방식을 선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위바위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2: 좋습니다.
0: 정말 가장 공정하고
2: 네.
0: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지 않겠습니까?
2: 맞아요.
0: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1: 와, 세상에.
0: 아, 두, 셋 다 가위입니다. 가위바위보. 자, 추하평 목사님은 네. 주먹, 나머지는 다 보자기를 냈기 때문에 목사님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순서죠.
2: 아, 그런가요?
0: 첫 번째 순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남지구 PD와 제가 이긴 사람이 순서를 결정하는.
1: 좋습니다.
0: 특권을 가위 바위 뽀, 가위 바위 뽀. 아, 제가 또 마지막입니다.
1: 이거 저번
2: 지난주랑
0: 지난주랑 똑같은 게. 근데 지난주로 겪어보셨던 것처럼 네. 순서는 그리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 그런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우리 추하평 목사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 네. 우리 남지구 PD가 두 번째 순서로 제가 세 번째 순서로 곡을 각각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2: 네.
0: 오늘 추하평 목사님께서 선곡해오신 찬양을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떤 곡 준비해오셨을까요?
2: 아, 곡은 파이디온.
0: 파이디온.
2: 성교회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0: 네.
2: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0: 왕이신 네. 나의 하나님 네. 내가 주를 높이 이거 아니에요.
2: 하나님 이여.
0: 이여.
2: 이여가
0: 여자가 붙는군요. 네. 아하.
2: 이여가 붙습니다.
0: 네. 이여가 붙는.
2: 네.
0: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2: 제가 이걸 처음 접했던 거는 전도사 시절 유치부 담당할 때
0: 네.
2: 파이디온 이제 그 선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처음 곡을 들었어요.
0: 네.
2: 근데 이건 아이들 곡이 아니더라고요. 어른인 제가 들어도 너무 감동이 되고
0: 네.
2: 참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주님 마음도 많이 느껴졌어요. 어떠한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신지 또한 어떠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서 평상시에 자주 듣는 곡이고요.
0: 아, 평상시에도 자주 네.
2: 예, 자주 듣고 그리고 부르기도 합니다.
0: 아하,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어떤 곡인지 우리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하평 목사님께서 선곡하신 오늘의 주제죠. 우리 교회 유치부 주제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파이디온 선교회입니다.

0: 네, 사랑의 대란 썸머 스페셜 특집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주제 찬양, 우리 교회 유치부 주제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리 찬양 사역자 추화평 목사님께서 곡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파이디온 선교회였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여 함께 들었는데 우리 남진구 PD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네. 아, 네. 들으면서 네. 목사님의 선곡은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드네요.
0: 아, 그래요?
1: 네. 아니, 보통 이제 그
0: 아, 여름 뭐 이기고 지고가 크게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럼... 승부욕이 강한
1: 승부욕이 막 발동해서 이렇게 아, 선곡을 그래요? 하는데
0: 아, 참 저는 오직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저도 근데 남재훈 PD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네요, 저희랑. 네. 아하. 네. 어떻게 조금 더 계속 말씀해 주시죠.
1: 아, 네. 네. 저만 승부욕이 불탔군요. 네. 네. 아무튼.
0: 아, 뭐 지난주에 우리 수화평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두 번째 곡을 좀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부러운 마음이 있긴 해요, 사실. 네.
1: 아무튼 이제 네. 오늘 또 이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찬양을 들어보니까 네. 뭔가 그 수많은 가치보다 이 아이들에게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먼저 경배하는 것을 이 찬양으로 알려준다는 게 너무 값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하.
1: 네, 그 어떤 뭐 사랑, 용서, 뭐 친구들과 뭐 동행 뭐 이런 것보다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먼저 알려준다는 게 목사님께서 왜 이건 아이들의 노래가 아니라 어른들의 노래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노래다라고 하신 부분이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0: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맞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 맞습니다.
0: 이 시편 말씀의 고백이 아이들의 음성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정말 묵직한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0: 아, 네. 아무튼 우리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이 바로 파이디온 선교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곡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곡이 나가는데 어떠셨어요? 네.
2: 또 뭉클하더라고요.
0: 아.
2: 들을 때마다 뭉클하고요.
0: 네.
2: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0: 예.
2: 아이들에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치에 대해서 세상은 뭐 물질이나 성공이나 네. 그런 부분들 많이 추구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아하. 것을 어릴 적부터
0: 네네.
2: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0: 목사님 근데 약간 표정이 조금 너무 자신감에 찬 그런 표정이시거든요.
2: 그랬나요?
0: 어깨가 많이 올라가셨고.
2: 아, 죄송합니다.
0: 아, 그렇거든요. 아, 목사님도 나름의 승부욕이 좀 많이 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희들 지금 곡도 만만치 않거든요.
2: 예, 알겠습니다.
0: 너무 저희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2: 네.
0: 순서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순서셨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우리 남지구 PD께서 이제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 추천해 주신 우리 네. 교회 유치부 주제 찬양으로
1: 네.
0: 소개해 주실 찬양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1: 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곡 소개해 드리기 전에 목사님
2: 네.
1: 방금 이 소개해 주신 곡 몇 년 전쯤 들으셨을까요?
2: 예,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10년은 넘은 곡이죠.
2: 네.
0: 저는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네.
1: 저는 최근 곡입니다.
0: 최근 곡.
1: 2026년도 곡.
0: 2026년도 네. 곡.
1: 네. 이번 여름에 나오는 곡.
0: 이번 여름에.
1: 네. 이번 네. 여름에 나온 곡.
0: 네.
1: 네.
0: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지.
1: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가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0: 굉장히

0: 이제 월드컵 기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1: 아, 또 이제 신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좀 맞춤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0: 네. 네. 신세대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주 예스러운 표현인데.
2: 정말 이리저리 물어뜯기는 문제가.
0: 네, 아무튼 근데 너무 좋습니다. 신세대. 네. 신세대 아이들이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네. 네, 어떤 곡일까요? 네.
1: 이 곡은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 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0: 약간 일본 표현입니까? 하이하이?
1: 안녕.
0: 아, 하이. 하이. 하나님 사랑 예스 예스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 사랑 안녕 안녕.
1: 네, 맞습니다. 뭐 직역하면 그렇게 되죠. 네.
0: 제목부터가 약간 좀 뭔가 문맥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하나님 사랑 안녕 안녕.
1: 네.
0: 아, 여기 계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가사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님 용서를 우리 아이들이 배워가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0: 네.
1: 간결하지만 저희 4살 된 저희 아들도 금방 배우고 율동도 따라하면서 흥얼거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번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이 곡이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유치부 친구들에게 이 찬양이 좀 귀한 선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제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어떤 곡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남지구 PD의 추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 주제 찬양 하나님 사랑 하이 하이였습니다. 우리 그 추하평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자, 듣다가 제가 갑자기 유치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어떤 의미인지. 네.
1: 너무 신나고.
0: 아, 너무 신나고.
1: 그리고 그 유치부 다운 그런 표현들, 네. 그런 고백들, 저도 모르게 하이 하이 하게 되더라고요.
0: 하이 하이. 아, 네. 그래요. 일단 아, 네. 알겠습니다.
2: 많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0: 아, 좋게 들었죠. 저도 좋게 들었는데, 네. 아, 저는 약간 좀 기술적인 그 측면에서도 좀 듣게 됐는데, 아, 이게 뭔가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나올 때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아,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 단체로 부를 때는 무슨 소리인지 조금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너무 좀 멀리 마이크를 댄 게 아닌가. 그래서 솔로 하는 아이들에게만 너무 특혜를 준 게 아닌가.

0: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아, 좀 그게 좀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곡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저는 이제 용서가 사랑의 극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정말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로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정말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아쉬운 것은
1: 기술적인 부분.
0: 예, 기술적인 부분에서 마이크를 조금 더 아이들에게 가까이 대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 그런 아주 조금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제 차례네요. 아, 근데 일단 너무 감동이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샤이닝 키즈라고 2년 전에 발매된 곡이에요. 샤이닝 키즈의 빛나고 있어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처음엔 이제 그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고백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굉장히 빠른 곡이에요. 비트가 굉장히 빠른 곡인데 여기에 가사에 보면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친구들 빛나고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 빛나고 있어. 우리는 빛나고 있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택하셨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영광스러운 빛에 들어가 주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 나도 빛나고 너도 빛나고 선생님도 빛나고 우리 모두가 빛난다. 반짝반짝. 그러니까 정말 눈부신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들어볼까요? 설명이 좀 길었죠?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유치부 주제 찬양, 제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찬양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닝 키즈의 빛나고 있어.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샤이닝 키즈였습니다. 빛나고 있어라는 찬양이었고요. 우리 교회 유치부 주제 찬양 제가 추천하는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추하평 목사님께서 할 말이 많아 보이시거든요. 저한테 빨리 나한테 발언 기회를 달라라고 눈빛으로 갈구하고 계셨는데 이 곡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1: 아까 말씀하신 그 빛나고 있어 그 네. 부분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친구들 빛나고 있어, 선생님 빛나고 있어, 우리는 빛나고 있어. 너무 공감이 가면서 네. 아,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예. 그런데 듣다 보니까
0: 예. 듣다 보니까
1: 만화 주제가인가
0: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더 그 즐겁게 다 외우고
1: 아이들 로봇 나온 그 주제가
0: 아, 그래요? 뭔가 로봇이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셨어요?
1: 변신 로봇
0: 아, 변신 로봇
1: 차가 로봇
0: 아, 그래요? 네. 변신 로봇
1: 빛이 나면서 변신
0: 아, 약간 목사님 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
1: 아닙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남지구 PD도 지금 굉장히 할 말이 많아 그렇죠. 보이시거든요. 빨리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
2: 아,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도 언제 말을 해야 될까 좀 참고 있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어떤 네. 느낌이었을까요?
2: 아니, 근데 처음에 저희 저번 주와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가지 않고 있나.
0: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2: 첫 번째 곡 이제 순서도 이제 똑같을 뿐더러 이제 오늘도 차분한 곡, 이제 중간 템포의 곡, 이제 빠른 곡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0: 아주 빨랐죠. 네.
2: 네.
0: 아, 저는 근데 이게 약간 변명이자면 찬양 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속도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곡한 찬양이 두 분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저는 뭐 모든 순간에 어울리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2: 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곡이었다. 네. 일단은 뭐 빛나고 있어라는 주제가 너무 좋은 게 네. 뭔가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담은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네. 저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0: 아, 저는 근데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빛나는 존재들입니까?
2: 그럼요.
0: 네. 우리가 좀 빛나는 찬양을 들어야 돼요.
2: 강력히 어필하고 계시는 거죠?
0: 네. 아, 아니요. 아, 찬양 좋지 않습니까? 네?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아, 우리 교회 네. 유튜브에서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 아, 이게 정말 신나게 뛰어들 때 들으면 좋은데, 살짝 아, 한마디만 가미하자면. 예. 저 그 간주 부분에 네. 샤이닝 샤이닝 샤샤샤샤이닝 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0: 너무
2: 지금.
0: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어른들의 고정관념입니다. 네.
2: 중독적으로 따지면 저희 하이하이 예수님 사랑 이게 제가 생각했을 조금 더.
0: 아, 목사님 어떻게 네 괜찮죠? 네.
1: 좋습니다.
0: 자, 그러면 일단
2: 오늘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네.
0: 자, 오늘은 사실 이제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휴일이고 이제 방송 가족분들께서 투표를 하기에 사실 지금 이게 뭐 방송이 사전 녹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투표를 해 주셔도 저희가 투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먼저 한번 곡을 들려 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투표를 바탕으로 오늘 다득표를 좀 결정하게 됐다라는 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투표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번외로 우리 이 멤버들 사이에서도 한번 투표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떠나서 각자의 곡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중에 스스로가 한번 투표를 해보는 걸로 우리가
2: 혹시 자기 선곡 투표도
0: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2: 치열하겠군요.
0: 치열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유치부가 이 곡을 듣고 좀 은혜를 받고 이 곡을 좀 누리면 좋겠다 하는 그 찬양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로가 다 보게끔 네, 세 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 몇 번 곡인지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아이고, 이러면 제가.
2: 자, 여기서 가장 양심적이지 못한 우리 장찬희 PD님의 찬송이 당첨이 된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굉장히 이럴 줄 몰랐는데요? 아니, 이건 정말. 일단은 투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0: 그러면 수화평론사님 몇 번 고르셨죠?
1: 전 2번.
0: 2번 고. 2번 고를 좀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일단은 유치부 아이들이 가장 신나게 네. 찬양할 수 있을 것 같고 힘을 얻을 것 같아요.
0: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
1: 네.
0: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남진구 PD는 몇 번 하셨죠?
2: 저 3번. 우리
0: 3번 이유가
2: 장철이 PD님 곡을 선택했는데 네. 아, 욕심으로는 제 곡을 선택하고 싶었으나
0: 네.
2: 네. 좀 더 장찬희 PD님의 곡이 네.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더 이렇게 발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0: 네.
2: 또 이제 아이들이 서로를 향한 더 축복의 마음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더 강해서
0: 아.
2: 네, 3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0: 굉장히 제가 스스로 작아지고 못났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2: 아 여기서 1번이 한번 나왔어야 되는데
0: 근데 제가 또 이제 곡을 제가 좀 초라해지네요. 저는 솔직히 다 각자의 곡을 투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 그 다음까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일 줄 몰랐습니다.
3: 네, 뭐 변명을 드리자면 직원들의 투표 결과가 직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선곡한 찬양이 가장 다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미를 위해 저를 좀 희생했는 아유, 제가 뭐를 한 듯해 궁색해지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 그래서 그럼 각자가 두 번째로 생각하셨던 찬양들을 소개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방송가족분들께 이제 방송 마치고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링크로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은 곡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곡을
1: 두 번째 곡은요. 전 나는 예배자입니다. 곡을 이게 참 신기한 게 아이들 곡인데 성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고
0: 예.
1: 또 그 깊이가 너무 깊다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참 딱 떠오르더라고요. 처음 첫 번째 제일 처음 떠올랐던 곡은 원래 나는 예배자입니다였거든요.
0: 네. 네.
1: 순서를 바꾼 거죠.
0: 네. 아 우리 남진구 PD 두 번째 찬양 그 어떤 곡 생각해 오셨을까요?
2: 네, 두 번째 찬양은 좀 무난한 곡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 아, 네. 전통적인.
2: 네, 전통적인 곡이지만 네. 참 그 제가 아무래도 영유아 쪽에 좀 더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0: 네.
2: 그 아이들이 왕자로서 또 하늘의 왕자로서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0: 네.
2: 신앙생활을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이 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가져왔지만 저는 이 곡보다 다른 분들의 사실 두 번째 곡이 더 궁금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런 투표 자리가 있다면 절대 내 곡을 고르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0: 회개기도 하겠습니다. 이 못난 나를 주여.
2: 그래서 저 지금 더더욱 저희 장찬희 PD님의 두 번째 선곡이 무척이나 기대가
1: 네,
2: 됩니다.
1: 저도요.
2: 네,
0: 정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게 살짝 과대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0: 저의 욕심을 통해 어쨌든 이 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2: 네.
0: 우리 동네 브라스 밴드라고 구세군 관련 특별 찬양이 발매가 됐어요. 근데 찬양이라기보다는 캠페인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캠페인송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곡이 씨앗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씨앗 안에 무한한 그 나무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이 사실 그 손경민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셨고 손경민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냥 솔로로 불렀어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잖아요. 복음의 씨앗 가운데는 그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유치부에서 이 곡들을 좀 소개해 주고 아이들에게 이 찬양을 좀 선물해 주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강렬한 열망에 아주 아주 정말 불타는 열망. 더 나아가서 어떤 사명감으로 제가 제 스스로의 곡을 투표하는 그런 열정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1: 이거 거의 선거 수준인데.
0: 그래서 이 곡을 방송가족분들께 전해드립니다. 1부의 끝곡입니다. 우리 동네 브라스밴드의 씨앗의 꿈 전해드리면서 사랑해드라 재헌절 예, 서머 스페셜 특집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추하평 목사님 어떠셨어요?
1: 오늘도 지난주처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근데 치열한 만큼 정말 우리 오늘

0: 주제처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는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1: 자,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는 조금 더 제가 겸손한 모습으로 덜 열정적이게 방송가족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아무튼 오늘 이 시간 대전의 거리를 찬양으로 밝히는 거리 찬양 사역자 추화평 목사님, 그리고 좋은 찬양을 들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찾아오는 거대 비둘기 남지구 PD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방송 키워드는 법입니다. 법. 네,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 법이라고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유치부 주제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 찬양 6곡 전체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우당탕탕,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찬양들을 영상 링크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된 선곡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샵 9330번으로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흐르고 있는 씨앗의 꿈 이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눈 뒤에 2부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에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앞서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성도의 걸음을 지키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깨 펴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했더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했더란 여러분께 두 가지의 또 영적 영양제,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사랑했더란 말씀 씨앗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기도문, 특별히 제헌절 특별 기도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키워드가 법입니다. 법. 네, 그래서 샵 9330번으로 법, 네, 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이 씨앗, 말씀 씨앗 이미지와 말씀 네 구절이죠. 그리고 기도문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말씀 씨앗을 바탕으로 성경을 펼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씨앗 붙잡고 성경을 펼치시고 나아가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기도문 전해드리는데 그 기도문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조금 더 풍성하게 기도에 물꼬가 좀 트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좀 시동을 걸고 또 물꼬를 트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씨앗,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 법이죠. 법.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했더란 2부는 정말 선곡으로 한번 오늘 제대로 승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풍성한 찬양의 감동을 좀 전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위로와 감동들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찬송과 찬양 위주로 좀 선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좀 풍성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위로의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정주연의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사랑이야기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연주 찬양 준비했습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죠.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안,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주연의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사랑이야기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리고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연주 찬양까지 함께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1부에도 잠시 예고를 드렸었죠. 대전극동방송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대전극동방송 견학 프로젝트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정확한 날짜를 좀 말씀드리면 8월 3일부터 7일까지 월화수목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일, 4일, 5일, 6일, 7일 각각 다른 시간대로 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3일은 소망의 기도 시간대를 중심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고, 4일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저녁 방송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견학 프로그램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5일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7시 방송이죠. 그 방송을 전후로 해서 또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6일과 7일, 6일과 7일은 이 방송이죠. 네, 사랑의 드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견학 프로그램이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참고해 주시고 날짜와 시간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견학 프로젝트, 견학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견학, 네, 견학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링크가 나갈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을 일단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날짜에 어떠한 시간대에서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는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신 시간을 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3, 4, 5, 6, 7 이렇게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니까 프로그램은 또 생방송 프로그램 별로 다소 좀 차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대전극동방송 사옥을 또 둘러보시고 또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내용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으로 대전극동방송 생방송 프로그램을 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될 예정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꼭 제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9330번으로 견학, 네, 견학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방송 키워드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재헌절이잖아요. 오늘이 재헌절을 맞아서 오늘 기도문이 재헌절 특별 기도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법이니까 오늘 기도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법, 네, 법이라고 꼭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네 구절 나가고 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씨앗, 네, 씨앗이라고 꼭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과 또 찬양의 은혜 그 풍성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과 찬양 이어집니다. 그리고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렇게 세 곡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감동과 위로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땡스기빙 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리고 조수아의 내가 예수 믿고서, 홍지승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이렇게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랑해들한 제헌절에 여러분과 함께한 이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드리는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한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 성경 구절 네 구절 준비했죠. 야고보서 1장 25절, 신명기 4장 6절, 그리고 시편 119편 172절, 173절, 그리고 잠언 4장 5, 6절 말씀 전해드리는데, 꼭 잘 챙겨가시고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깊게 간직하고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헌절 특별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샵 9330번으로 법, 네, 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견학 프로젝트, 네, 대전 극동방송 견학 프로그램 또 신청을 받고 있어요. 네, 샵 9330번으로 견학, 네,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가 나가니까 꼭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 선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해들한 7월 17일 오늘 마지막 찬양, 한웅재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사랑할 때만,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들한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

유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빛가운데가 7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북한 이탈주민 인식개선 특별행사를 진행합니다.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음악으로 열어가는 평화통일의 문이라는 주제로 백미순 박사의 특별세미나,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마로니에시 공원 공연장에서 북한 이탈주민과 바나바 밴드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19일 주일 오후 4시와 6시 롯데시네마 청주 영암점에서 북한 이탈주민 인권 상영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빛가운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이요? 가장 높은 사람. 다른 성경에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웃기는 이야기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저희가 짧은 내용이었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신 어떤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함께 사역을 한 그 사람들 제자 한 명의 제자도 아닙니다. 제자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두 명인지 세 명인지 네 명인지 전부 다인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여기에 어떤 핵심 단어는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내용 속에서 핵심 단어 키워드는 돌이켜입니다. 그렇죠. 또는 변화되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가 진짜 어렵거든요.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새로워지고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것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는 것 쉽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소책자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도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스토리를, 그러한 이야기를, 같은 말이군요. 담아내고 있어요. 어쨌든. 그 이야기 속에 말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분이 하와이에 가는 게, 어느 여자분인데 하와이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이분에게 있냐면 이분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하와이를 가고자 하면 비행기를 반드시 타야 되는데 하와이 가는 게 꿈인데 당신의 꿈인데 소원인데 못 가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와이 가는 게 꿈인데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제가 비행기를 탈 수 없으니까 하와이까지 제가 갈 수 있도록 도로를, 길을 좀 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대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곤란할 것 같다. 뭐 다른 거 혹시 없니? 다른 요구사항, 다른 어떤 기도 제목.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게 정말 하와이 가는 게 꿈인데 그게 안 된다면 제 남편 성격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와이 가는 그 길 있지? 4차선으로 끊어, 깔아줄까? 2차선으로 깔아줄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어떤 성격이 바뀐다는 것, 변화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있고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오늘도 터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 그까짓 거 우리의 성격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요? 이런 부분들, 우리의 습관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교만한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그러한 변화가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지금 이대로에,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본문에 이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아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이 어느 한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부르셨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는 순종하면서 그 자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읽어보면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어요. 여기 서 있거라. 그 말씀을 또 듣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분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죠.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죠. 인정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있을지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높아져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떤 성공의 아이디어들이나 개념들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주위가 올라가고 명예가 올라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원리는, 겸손의 원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어린아이처럼 찾는 것, 겸손한 척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그 겸손,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힘없는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분도 그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예전에 겸손을 이렇게 사양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런 게 겸손인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실랑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이렇게 수줍음도 많아요. 정말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지금 놀고 있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그렇거든요. 정말 수줍음도 많고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힘들어하고 이렇게 무대체질.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어릴 때부터 완전 무대체질이었대요. 근데 이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정말 저 무대체질 아니거든요. 정말 수줍음 많고 그래서 어쨌든

0: 무슨 일을 이렇게 누가 부탁하고 그래도, 아이, 뭐, 아이, 저 그거 못해요. 이렇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아이, 그 다른 사람이 더 잘해요. 그게 저는 겸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할수록 그 속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늘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는 거, 아이, 저는 못해요. 저는 아닙니다. 사양하는 것. 그것만이 겸손의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 있거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것을 섬김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됐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71-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고정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유진삼입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042-825-9331번에서 4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0: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보기도에는 삼성선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대전 은목교회에서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신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멘. 소망의 말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려가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마른 땅에는 시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먼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 같이 나의 영을, 나의 복을 내 자녀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의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이 저들의 삶에 누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또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영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영의 사람이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참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하나님 복을 약속하시면서 보기 전에 영을 먼저 말씀하셔요.
0: 네.
1: 나의 영을 내게 주며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0: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1: 아멘.
0: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또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은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지금 보내주시거나 042-825-9331번에서 4번으로 넉대 전화로 지금 기도 제목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이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자 사연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492번님께서 6월 29일에 해병대 입대하는

0: 가족들이 3주차를 보내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본인에게 꼭 맞는 병과에 배정받아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부대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목사님? 네. 3주차 지나면 이제 또 자대 배치 받잖아요, 목사님.
1: 제 외손자가 지금 3주째 훈련지에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내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0: 혹시 우리 사모님께서는 아니실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이신데 아무쪼록 정말 사랑하는 아들 군입대에 보내시고 날마다 또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님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좀 도움 말씀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죠.
1: 사사구이님 아들을 군대 보내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로 그대로 지금 기도 요청으로 나와 있네요. 어쨌든 군대를 거쳐가는 게 남자들은 필요한 거고 또 그 군대를 통해서 작은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어머니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는 곳마다 좋은 담당자들 만나고 또 좋은 병과 배치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사구이님, 모든 군대 가운데 훈련이 가장 혹되다고 하는 해병대를 사랑한 아들이 자원하여 간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건강일진데 하나님 군 생활하는 동안 사고 없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또 혹독한 훈련 후에 건강으로도 지켜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상관들 만나게 하시고 또 그가 꿈꾸고 바라는 좋은 병과도 만나게 하셔서 그 군대 생활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군대 생활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배후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 기도 그 간구 부르짖음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우리 어머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더욱더 씩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7425번님께서 주님 부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다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네, 정말 강건하게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예, 정확한 뭐 이게 세세하게 적지는 않으셨지만 영육이 강건하셔서 정말 주님이래 믿음으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7425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7425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꿈꾸고 바라는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며 특별히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이제 7425님의 일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네, 8865번님께서 청주에 사는 조윤식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과 또 창신교회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1: 네.
0: 예,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영과 육이 강건한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8865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줄로 압니다. 먼저는 우리 집사님에게 큰 믿음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의 통로로 물가에 심겨진

0: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번성하는 가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섬기시는 장신교회를 복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장신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0: 건강하게 잘 출산하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위가 대전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육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주말 부부신가 봐요.
1: 그러신가 봐요.
0: 네. 10월 초는 얼마 이제 남지 않았는데 우리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게 보내다가 또 기쁨 가운데 온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8894님, 하나님이 귀하 주신 선물 10월 초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태아의 건강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선물 은혜 가운데 잘 출산하게 하시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당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위 되시는 분 이제 타 지역으로 출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대전에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을진데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귀한 가정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우리 따님 가정에 또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시겠습니까? 예, 더욱더 정말 기도로 우리 할머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1: 지금은 아기 낳는 가정이 애국자 가정이에요.
0: 네, 이 가정이 애국자잖아요.
1: 그렇구나.
0: 목사님. 네, 정말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사회 되시는 분도 얼마나 또 간절하게 또 아내분도 그리고 가족분들도 대전으로 발령받기를 또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주님께서 또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5020번님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 진영이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대학을 위해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 위에서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영이가 작년 6월에 갑상선 수술 후 이제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이 안 되고 제발 안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결과 나와서 다시는 암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진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우리 고2의 학생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네요.
1: 예.
0: 네. 목사님께서 좀 이 가정에게 또 우리 진영 학생에게 도움 말씀 주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녀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진학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꾸 진학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아이의 미래나 아이의 장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이 잘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주시고, 또 모든 무기력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먼저는 사랑하는 딸이 믿음 안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랑하는 딸이 되도록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진학이 큰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건강에 연약함도 오고 또 하나님 무력감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진영이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셔서 기도하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갑상선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치료하셔서 온전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이제 갑상선 수술 여부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이 되지 않게, 재발하지 않게 좋은

0: 우리 요게베시 목사님, 아기 모세를 이렇게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 이 가정에도 우리 진영 씨를 그렇게 주님 손에 올려 맡기면 진영 씨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신실하게 인도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믿음으로 또 걸어가는 우리 예쁜 딸인 것 같은데요. 이 딸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 어머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 극동방송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암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진영 학생을 위해서 한 줄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샵9330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우리 진영 씨를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 예, 짧게 축복하면서 한 줄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문은 제가 우리 진영 씨 부모님에게 지금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040번님께서 집은 부서질 정도로 낡았고 사업장도 좁고 주인과 트러블이 많아 옮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지금 비도 많이 와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살면서 트러블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1: 그렇죠.
0: 저도 참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럴 때도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주인과의 또 마찰을 좀 잘 피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건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죠.
1: 8040님 지금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사업장과 또 집 문제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그 어려움에 함께 하십니다. 사업장이 비좁고 어렵지만 또 집이 낡아서 주인과의 트러블도 있지만 이런 모든 이제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하게 그 가정에 그 사업장의 앞길을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기도로 운영하는 사업장 되게 하셔서 막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도록
0: 아멘.
1: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답답해서 소망의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 기도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땀 흘려 일해온 사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잘 또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가 참 어려운데 목사님 그 감사를 하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이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 네.
0: 예,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를 우리 이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969번님께서 예,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10년 넘게 소망의 기도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중증 자폐장애 이고 또 뇌전증도 있습니다. 아들 셋인데 큰아이도 우울과 또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사춘기와 또 무기력, 심한 스트레스로 힘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0: 주님의 치유하심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어머님 얼마나 또 어려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보다 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7969님 육신의 연약함 있는 세 아들을 힘들게 어머니가 키워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세상의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새 아들들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그 어려운 여건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기력증 또 뇌전증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귀한 그 가정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 아실 줄 믿사오니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지나면 저들의 건강이 더 좋아지도록 회복되도록 육신의 연약함이 강해지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일진데 한 생명 한 생명 고귀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네, 우리 새 아드님, 아드님 그 상하고 찢긴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가정 가운데 정말 기쁨이 샘솟듯 있기를 저희 극동방송이 같이 기도로 돕도록
1: 그래도
0: 하겠습니다.
1: 그래도 어머니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0: 네. 예. 우리 어머님 힘내시라고 저희가 좀 선물을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머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 아드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텐데 기도 그 의자가 있거든요, 목사님.
1: 예.
0: 이 가정에게 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소하고 성함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또 9465번님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육해 공군 본부교회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한 줄 기도인데, 아, 진짜 은혜가 얼마나 클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1: 목사님이 하신 건지 교사가 하신 건지
0: 선생님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역자이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 부모님이실 것 같기도 하고, 예.
1: 네, 아무나 이런 기도 안 올리거든요.
0: 네, 근데 목사님 육해 공군 본부교회가 이제 육해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잖아요. 네. 아, 아마 연합으로 여름 수련회를 갖는 것 같아요.
1: 그 교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계룡대.
0: 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더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부교회가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교회잖아요.
1: 미래 세대들이 다 거기를 거쳐 나오니까요.
0: 정말 너무나 중요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자녀들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그 전혀 아니 뭐지 이렇게 옮겨 다니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여름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육해 공군 본부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지키는 이제 모든 군 장정들이 거기를 거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육해공군 본부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는 본부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1년에 한 번 시간은 여름성경학교 귀한 캠프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거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0: 아멘.
1: 말씀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0: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행사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먼 훗날 이 여름 성교에 참석한 학생들이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육회 공군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7997번님께서 아들 전과 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는 통과했습니다. 면접을 잘 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남은 여생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전과가 대학교 전과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목사님. 예, 아무튼 우리 아드님 앞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전과를 요청하고 있는 그 모든 형편 환경 우리는 모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서류는 통과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면접에 잘 응하게 하셔서 면접관들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또 문을 열어가셔서 그 아들의 평생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는 일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 남은 연생이 되도록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앞길에 신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4595번님께서 폐렴으로 퇴원해서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더욱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건강의 주인이신 하나님, 원치 않는 폐렴으로 이제 치료받고 집에서 회복 중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폐렴의 후유증 없게 하시고 재발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셔서 그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집에서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신 우리 4595번님 감사드리면서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속히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331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남편의 믿음으로 전도를 많이 하게 하시고 또 건강과 또 사업장 탄탄하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마동 대흥교회 큰 부흥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대흥교회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0: 그러네요.
1: 네. 예.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남편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내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도의 능력도 주시고 전도의 힘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주셔서 그 남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은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0: 변되신 건강과 또 사업장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복주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업장들로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남편의 믿음으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아내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0: 믿음이 좋은가 봐요.
1: 예,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같이 배우자를 허락하신 거는 서로 돕고 살으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는 이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0: 좋은 가정이네요.
1: 네, 하나님께 또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0541번님께서 어머니와 저 감기 몸살 기운이 2주째 안 낫고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2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2주째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어머니와 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육체를 가지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모든 감기의 병원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1: 아멘.
0: 하나님 강건함을 덧입혀 주셔서 은혜 안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잠깐 특별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제헌절이잖아요.
0: 예.
1: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0: 예.
1: 이 시간 한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희망찬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또 안전을 안보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복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세계 선교에 또 앞장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가 일제 속박에서 해방을 맞고 또 이 나라가 건국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이제 끝까지 잘 지켜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개인의 행복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가 떠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경제 문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금까지도 경제에 부흥을 주셔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와 나라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이 나라 경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온 세계에 더 많은 것들로 선교하고 하나님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0: 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울,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1: 네, 오늘도 모든 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네, 소망의 기도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사연 함께 기도하는데 5076번님께서 지난 6월 크게 물질의 사기를 당하였는데 잊으려 해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불쑥 나의 가슴에 묻혀있는 괴로움에서 헤어나오기 너무 힘이 듭니다.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목사님, 이분에게 좀 도움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물질이 잃어버린 것도 힘든 일인데 예, 그게 늘 트라우마가 되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일은 우리가 잊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내 육체까지도 병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2: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잃어버림이 얼마나 마음의 큰 고통일진데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 마음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믿음으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그 남은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우리 이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잘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로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분이 한 분 더 있는데요. 4637번님께서도 사기로 가정 재정 상태가 어렵습니다. 재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전에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또 마음이 어려우시겠습니까? 함께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한 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437번님께서 오른쪽 손목 골절로 인해서 수술하고 입원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병원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욱더 튼튼한 우리 손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재정 사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힘듦이 훗날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정이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지금의 어려움 믿음으로 잘 이어가게 하시고 또 대전에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0: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른쪽 손목 골절로 인해 수술하고 입원 중인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후회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더 힘든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팔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병실에서 이렇게 듣고 계신 우리 이분에게 정말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잘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5811번님께서 저희 둘째 아들이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빠짐없이 하고 예배 중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게임을 끊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바람에 생활 패턴이 무너졌습니다. 속히 게임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의 또 답답한 마음을 좀 담아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좀 겉면의 말씀 짧게 좀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뭘 해도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거기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많은 젊은이들을 피폐하게 하는데 예, 게임보다는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취업 준비도 잘해서 좋은 직장 만나며 또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 아들 되도록 어머니와 함께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예배 생활도 잘한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흠이 밤을 새워가며 게임을 하는 게임 중독에 걸린 줄로 압니다. 그걸 끊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게임이 지겨워지게 하시고 게임을 바라보면 힘이 들게 하셔서 이제는 게임보다는 주님이 더 좋아지는, 게임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지는, 게임보다는 기도와 찬양이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 바꿔지도록 그 아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옵소서. 취업 준비도 잘하게 하셔서 좋은 직장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앞길을 열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2분밖에 안 남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캠프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여름 방학철을 맞아 모든 교회들이 여름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저들의 일생에 가장 큰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그 캠프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며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앞서 인도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중복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미래 세대가 세워지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날씨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도 되지만 또 성령의 은혜가 또 이렇게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캠프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기도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나라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소망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하면서 비가 많이 오는데 또 비에 없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신 방송가 중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서천상을 향하여. 서천상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선결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목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바울은 이 예수 오직 예수의 그 길을 따라서 선교의 길을 떠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바울의 길을 쫓아서 함께 예수 오직 예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세 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여행의 일부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 동남쪽 36km 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회의 총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을 안 가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대로를 선택했죠. 그게 로마의 길입니다. 비아 세바스티아라는 로마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로마 길을 따라가다가 오늘 루스드라를 만났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복무하던 사람이 은퇴해서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도시니까 무역으로 화려했던 도시는 아니겠죠. 은퇴자들의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척박하고 미신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번화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후에 보면 똑같은 도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도 회당이 없습니다. 은퇴한 군인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루디아를 만나서 기도처를 물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듯이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전할 곳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선천적 안전뱅이가 났고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이거에 관한 설교의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세 가지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똑같은 사람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썼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반신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이 글을 쓰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인이다.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거리에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거리 설교 중이었어요. 거리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 이 선천적 이 하반신 장애 앉은뱅이가 있었던 거죠. 9절에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 누가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늘 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앉은뱅이는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여기서 바로는 즉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똑바로 서라는 뜻입니다.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그가 똑바로 서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기적이 일어났죠. 선천적으로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가 무엇에 홀린 듯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경청하고 듣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주목해서 일어나라 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진지하게 받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역사합니다. 건성으로 받으면 복음도 건성으로 와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복음도 진지하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연상되는 게 없습니까? 앉은뱅이를 고친 이야기가 전에도 있었죠. 바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이방인의 마을 루스드라에 가서 앉은뱅이를 고쳐요. 뭐 공통점과 차이점도 있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굳이 찾으라면 바울과 베드로가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사건입니다. 근데 둘 다 앉은뱅이가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이 지역에는 뭘 앉은뱅이들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앉은뱅이로 일으킨 기적과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킨 기적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느냐? 바로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킨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중풍병자가 친구들 4명이 떠밀고 왔는데 길이 막혔을 때 지붕을 뚫고 내리죠. 그랬더니 그를 낫게 해주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병이 이제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면서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이야기인데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나 바울이 오늘 고쳤는데 분명히 치유의 이야기인데 여기에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그냥 간단하게 말하라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자리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잃어버린 인간에게 영적인 질서가 깨지고 정신적인 질서가 깨지고 나중에는 육신적인 삶의 모든 질서가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때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니 육신의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 이야기나 바울의 이야기나 앉은뱅이 치유는 똑같습니다. 둘 다 근원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인 문제,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베드로가 만난 앉은뱅이는 할 수 있는 것이 구걸밖에 없습니다. 구걸하는 그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달라는 것을 줄 수 없지만 더 좋은 걸 주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앉아있는 그에게 바울이 그가 갈급한데 답을 몰라요. 이방인이라 하나님조차 몰라요. 그런 그에게 주목합니다. 갈급하구나. 진짜 줘야 될 걸 줘야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질서가 육신의 질서를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고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주목,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에 있었고 가마리엘 문화에 있었고 바리새인에 있었고 그 당시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는 데 관심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해요. 그럼 새로운 길로 갑니다. 예수님의 길.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표대가 되고 인생의 목표가 돼서 여기까지 왔죠. 그가 보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에 대한 갈급함과 답을 찾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주목은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아, 여기는 이방인들인데 뭐 군인들이 많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한 명의 장애인, 그가 가장 갈급하게 자신에게 나오는 그 장면이 그의 눈을 본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앉은뱅이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구원까지 이르렀는데 나머지 무리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람을 고쳤고 날 때부터의 장애인이 기적같이 나았다 하니까 야, 저 사람이 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일컬었다. 그러니까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이가 많으니까 신들 중에 제우스라고 말하고 헤르메스는 대변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설교했던 바울은 헤르메스 아니냐라고 이렇게 숭배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이 신화에서 제우스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홀대합니다. 근데 두 노부부가 그 제우스를 알아보고 선대해요. 그래서 그 노부부를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만 나무로 상수리나무와 라임나무가 되었다라는 설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는 신은 인간과 비슷합니다.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뛰어나면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낫게 해주는 이 사람은 분명히 신이다. 그를 홀대했다가는 우리도 물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이렇게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메고 와서 그를 신격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랭이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서 거부했다. 저라면 이것을 좀 잘 이용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나를 지금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먹을 걸 가져오라도 가져올 것이고 돈을 가져오라도 가져올 것이고 내가 하는 말 다 잘 들을 텐데 왜 바울 일행은 이것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의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행이 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인간은 연약해요. 자기를 통해서 했으면서도 자기가 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말년이 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교회를 세우고 크게 헌신하고 나서 내가 좀 열심히 했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실수하는 거죠. 교회의 중직으로 성전 건축이나 큰 일에 기여하신 중직이 있다면 왠지 내가 이 교회의 주인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를 주일만 나오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안 알아주면 실족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에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의 딜레마가 다 이런 거예요. 모세는 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엄청난 일을 해내죠. 모든 그 수백만의 사람들,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고쳐가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몰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죠. 아니, 저라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고 일평생의 노고잖아요. 아니, 거기 들어간다고 큰일 납니까? 하나님은 냉정해요.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컴플레인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대신 모세에 대한 표현이 뭐냐?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온유의 뜻이 뭐냐? 원어가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힘 있는 말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게 온유예요. 모세도 알아요, 자신이 애쓴지. 그러나 하나님도 그걸 몰라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할 때 멈출 수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러면 헌신하고 나서 아무런 상이 없나요? 있습니다. 한 가지 상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알아줄 수도 있겠지만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온유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모세다움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환원시키지 마세요.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 받으십시오. 나의 영광으로 뺏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숙함을 보이면 하나님이 알아주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를 지키고 모세다움을 만드는 것처럼 나다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 설교를 하는데 안디옥에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하고 아레오바고에서 세 번 해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는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설교의 주제였는데 오늘은 이방인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조차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얘기해봐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사실로만 설교를 합니다. 이상하죠? 온 세계를 다녀봐도 사람들은 신성을 갖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신앙심을 갖고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어디 오지 부족을 가도요, 추수감사제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수확하고 나면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라고 신들은 다르지만 신혜를 숭상하는 추수감사제를 갖고 있다고요. 한국도 추석 있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숭상하는 마음이 인간에겐 있는 거죠. 인간이 생명을 얻고 이 지구가 생명체계의 생명
제가 살 수 있을 조건이

돌아야 합니다. 얼마나의 속도로 도느냐? 시속 1337km로 돈다고 그래요. 비행기 속도가 시속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금 느끼진 못하지만 지구가 돌면서, 바베큐 구워보셨어요? 한쪽만 타지 말라고 이렇게 돌리듯이 지구도 돌아요. 그런데 똑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한 방향만 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간 기울여서, 23.5도로 기울여서 돌아서 빛이, 열이 골고루 가서 우리가 사는 거죠. 또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수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최근에 밝혀진 과학적 사실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몰라도 태양이 있고 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라는 신앙의 어떤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고들고 설교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17절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하게 하신 그 신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죠. 루스드라에서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면 아레오바고에 가면은 거기는 교양 있는 철학자들이 많은 아테네였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양 있는 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라면 배웠냐 안 배웠냐 이것에 따라서 설교를 다 다르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처음엔 예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안디옥교에서 선교의 길로 가면서 이 로마의 길을 타면서 설교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뭘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복음이 본질은 같지만 형태가 달라지는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앤드류 월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과 문화는 분리될 수가 없다. 복음은 문화적 조건에 적응하는데 이게 토착화의 원리라고 말한다. 또한 복음은 본질적으로 문화를 변혁시키는데 이게 순례자의 원리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어느 나라, 어느 시점에 가면 그 나라와 그 시기, 그 지역의 옷을 갈아입지만, 옷은 갈아입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일제 식민지를 가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민족주의라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독립투사들을 키우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일에 복음이 앞장서요. 6.25 전쟁을 겪었을 때는 복음이 반공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를 잃지 않고 공산화되는 걸 막아줘요. 60년대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경제라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서 빗자루 들고 교회 앞에 나가서 쓸기 시작하고 다 같이 일터로 가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3만 6천 달러가 넘는 1인당 GNP가 3만 6천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옷은 성장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옷이 뭔지 아세요? 성숙이라는 옷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려는 교회보다 성숙하라는 교회가 이 시대에 걸맞는 옷을 입은 교회가 되고, 그럴 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 옷을 갈아입고 나아갈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믿지 않는 루스라의 사람들도 변화되고 돌아온 것처럼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을 살리는데 다양한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 시대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의 옷을 갈아입고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다음 세대들,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에 열악한 생각을 갖고 있고 문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뭘 주목합니까? 어쩌다 쟤는 저렇게 됐어? 아예 부모가 누구야? 쟤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곳에 주목을 합니까? 아니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안타까운

0: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는데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가장 열악했던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한 명의 소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복음에 갈증을 느끼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줌으로써 거기에 파문을 던진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낮은 데부터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주목하고 사세요? 아, 변화되는 세상에 집값이 올라가고 뭐 거기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면 이 변화되는 어두운 세상 속에 정말 답을 찾고자 갈급해하고 당황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처럼 우리도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폭풍과 같은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찌 말하면 가장 갈급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야 할 것이고 뛰어야 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다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찬양 새벽부터 우리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번의 일악장 비바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두 대의 바이올린과 현악 합주 그리고 통주 저음을 맞는 하프시코드로 이루어진 합주 협주곡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일악장은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합주 그리고 독주 합주 독주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이올린과 현악 합주가 긴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아주 화려한 기교와 치밀한 대입법적인 기교가 매력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번의 일악장 비바치의 차펠 무지크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번 가운데 1악장 비바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

그의 오보에 콘체르토 C메이저 작품 번호 314번 가운데 1악장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의 유일한 오보에 콘체르토로 당대 잘츠부르크 궁정의 아주 뛰어난 오보에 연주자였던 주세페 페를렌디스를 위해 만든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에는 모차르트가 이 작품을 플루트 협주곡 2번으로 편곡해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작품의 1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주 밝은 분위기의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오보의 특유의 맑고 유려한 음색이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오보의 콘체르토 C메이저 작품 번호 314번의 1악장 알레그로, 오말리 조블리의 오보의 연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보에 콘체르토 C메이저 작품번호 314번 가운데 1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D마이너 작품번호 47번 가운데 3악장 준비했습니다. 시벨리우스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국민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세기 음악사에서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연 또 교향시라는 장르를 완성한 그런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는 한 작품이지만 바이올린 콘체르토의 여러 작품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인 또 자주 연주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1905년에 초연이 됐으니까요. 20세기를 연 그런 작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북극곰의 폴로네이즈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듬이 마치 북극곰과 같은 그런 느낌의 힘찬 리듬감이 묘사되어 있어서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북유럽의 특유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D마이너 작품번호 47번 가운데 3악장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연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피라몬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콘첼토 D마이너 작품번호 47번 가운데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올해 극동방송이 창사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5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끊임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방송 사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전국의 70개 미자립교회를 선정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뒤에는 수많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북방 선교방송이자 순수 복음방송인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귀한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목도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1: 극동방송 70주년. 사실 시작을 팀 선교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운영난에 힘드니까 우리가 아세아 방송을 제주도에 설립을 했는데 본래 팀 복음 방송, 해외 국제 복음 방송 팀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언젠가 저분들이 극동 방송으로 상호를 바꿨어요.
0: 네.
1: 근데 극동 방송이 본래 미국에 있어 가지고 중국에 또 비울빈에 중국을 견해서 방송을 전하기, 복음 방송을 전하기 위해서 오키나와하고 비울빈하고 필리핀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이 경영이 어려우니까 저희도록 인수를 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하자고 한 5년 동안.
0: 네.
1: 그래서 팀 미션이 시카고에 본부가 있는데 나더러 시카고에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서 1970년도인가 합병을 해가지고 아세아 방송, 팀 방송이 극동 방송으로 70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7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극동 방송이 유일한 복음 방송으로 사실 북한, 한국은 물론 시베리아, 몽골까지 중국, 일본까지

0: 아직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연락이 오고 중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소련 저 덴마크 노르웨이에서까지 네. 극동방송 들린다고 연락이 오니까 맞습니다. 대단하죠?
1: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 들은 그 전파 녹음한 것도 보내왔더라고요.
0: 그렇죠. 놀랐는데. 중국에서도.
1: 네. 맞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은 오랜 시간 국내외 다양한 찬양사역자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좋은 찬양 사역자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외국 찬양들로 은혜를 더하려고 합니다. I'd rather have in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베버리시아의 곡, 또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빌 게이더, 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 Don Mash Choir and Orchestra,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썸머 스페셜.
1: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송가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전파선교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2: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나는 또 어저께 어느 권사님 71살 된 분이 1억 헌금을 하셨어요.
1: 네.
2: 깜짝 놀랐죠?
1: 맞습니다.
2: 왜냐 아까 되면은 어디 뭐 정기 적금이 만료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동안에 극동방송에 엄청 은혜를 받았다고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1억 헌금을 보내셨어요.
1: 네.
2: 제가 전화를 해봤어. 전화 받으면서 너무 극동방송에 고맙고 이사장이 당신한테 전화까지 해줬다고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나는 그렇게 제 전화 받고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회사에 어려운 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미국에 프랭클린 그램, 빌 그램 목사님 아드님
1: 네.
2: 사모님이 지금 수술을 받으러 비행기 타고 샬럿 노스캐롤라이나 간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 장로 직원들이 가서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결과가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아멘.
2: 세계 전체 나라들에서 기도 제목도 오고 헌금도 오고 또 방송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가득한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박집사입니다. 저는 학교에 믿음으로 섬기는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어떤 교사 기도회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 통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아이들에게 나는 얼마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 질문에 떳떳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집사 올림.
1: 네.
2: 참 귀한 사연들이 있죠.
1: 네. 사연 감사드립니다.
2: 귀한 사연들을 읽으면서 힘들어도 방송은 계속 해야 되겠다.
1: 네.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ABC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레위기 어떤 여자가 월경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출혈을 하거나 월경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혈을 하면 그 여자는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출혈을 하는 동안 그 여자가 누운 잠자리와 그 여자가 앉은 자리는 모두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러한 것들에 몸이 닿은 사람은 모두 부정하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출혈이 멎어 깨끗하게 되면 그 여자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결하게 된다. 8일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와 회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출혈로 인해 부정해진 그 여자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떼어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더럽혀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고름이나 정액을 흘려 자신을 부정하게 한 남자와 월경 중인 여자가 따라야 할 절차로 몸에서 무언가 흘러나오는 남자나 여자뿐 아니라 부정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도 이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알 수 없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가 죽은 일이 있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일러주어라. 휘장 안쪽의 지성소 곧 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다가는 죽을 것이다.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판 위에 임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따라야 할 절차는 이러하다. 아론은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수량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거룩한 모시 속옷과 모시 속바지를 입고 모시로 만든 띠를 두르고 모시로 만든 두건을 써야 한다.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니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칠 수렴소 두 마리를 받아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한 그는 수렴소 두 마리를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 두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으로 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정해진 염소는 속죄를 위해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16장 1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은 승리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블레셋이 똑같은 골짜기로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예, 지난번처럼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곧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치라. 같은 적이었고 같은 장소였는데 하나님은 같은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자,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성공을 오늘의 공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도 일을 하시는 건 맞지만 어제의 방법으로만 일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의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언가 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은 어떻게 걸어가면 될까요?

네, 블렌딩 노트 내 하나님은 듣고 왔습니다. 2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자, 생방송 2시의 기쁨 7월 17일 재헌절입니다. 내 하나님은, 네, 못할 일 전혀. 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들. 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묻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늘 묻는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9826번님께서 제일 먼저 오시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할게요, 피디님, 이렇게 연락오셨네요. 그래, 우리 주님께 늘 묻고 가겠습니다. 아, 이 얘기에 동의하신 분들은 듣고 계신 곳에서 문자로 아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 선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 받는 번호에 입력하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죠. 자, 지난 시간에는요, 한국교회가 품고 있는 고민과 또 희망을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충주 효성교회 김광성 목사님 오셔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날은 방송 마치고 나서 목사님과 저도 많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기다리셨죠. 오늘 목사님 오셨어요. 네, 오늘 특별히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찬양 듣고 목사님 뵐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에 또 얘기 들으시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관련해서 사연에 대한 또 대답도 해보고 또 문제에 대한 해법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신앙생활에 여러 고민들이 있으시거나 삶에 조금의 부침들이 있다면 문자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란에 우물전과 9330 입력하시고 메시지 창에 여러분들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한 곡 듣고 목사님 잠시 후에 뵐 텐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 삼집 순례길

0: 네, 나무엔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온 현재 시각은 이제 2시 13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시의 기쁨은 청주에서 보내드리고요. 최근에는 청주와 또 충주도 이 방송이 들리게 돼서 뭐 대전, 중부권 뭐 많은 분들도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지만 이제 청주, 충주에도 이 방송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충주에서 귀한 목사님을 지난주에도 뵙고 오늘도 또 뵙게 됩니다.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1: 우리의 삶의 이야기
0: 네.
1: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0: 네.
1: 또 방송해 주시니 참 감사하고요.
0: 지난주에 그첫 방송하고 목사님과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남았는데 여운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렇죠.
0: 네.
1: 울컥하시는 모습이 있으셨어요.
0: 그러니까요. 목사님과 같이 제가 사실 목사님 이제 뵌지 몇번 되진 않았지만
1: 네.
0: 목사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목사님은 이 극동방송이 갖고 있는

0: 는 방송으로서의 이제 선교의 힘이 대단한 걸 또 그때 느끼셨던 것 같고요.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마치 청취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느낌이 네, 들었고요.
0: 맞아요.
1: 주님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0: 네.
1: 야, 이 방송이 참 귀한 방송이구나.
0: 맞습니다.
1: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0: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 은혜를 같이 저희가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네, 내용을 들으시다가, 저도 참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그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면,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우물전 9330번으로 나눠주시고요. 1648번 님도 지금 직장에서, 이어폰 끼고 늘 들었었는데, 오늘은 휴일이라 집에서 편하게 들으니까 더 은혜롭다고. 네. 이렇게 일단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니, 오늘 얘기 들으시면 또 큰 위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청취자들께서 주신 사연을 가지고 그에 대한 간단한 대답들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런 사연이 목사님 있었어요.
1: 네.
0: 저는 남편을 주님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1년 반 전에 수술을 했고 올해 5월에는 갑자기 쓰러지기도 했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무엇보다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변화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1: 예,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사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이 회복되는 것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0: 아멘.
1: 고치시는 그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의 영과 육의 치유하심 이것이 참 귀하다 여겨지지만 사실 그 가운데 하나의 기적은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1: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은혜로 주시는 것, 마음의 평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거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참 귀하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왔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지적하시는 것. 너가 이렇게 오병이어가 이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먹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나중 정말 예수님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예,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이 남편이 변화되고 있다,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
0: 예,
1: 이것이 표적이고 기적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0: 네,
1: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네.
0: 자, 그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주셨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지칩니다. 이렇게 말씀 보내주셨는데 이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저도 해보니까.
1: 그렇죠.
0: 예. 어떻게 이 상황을 또 이겨내야 될까요?
1: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참아내는 것이고
0: 아멘.
1: 또 참고 견디는 것이다. 참고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기다림인 것인데요. 사실 이 다윗도 굉장한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지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답답해하면서 작시한 시편이 바로 시편 13편인데요. 다윗은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네. 기다릴 때

0: 과실수 중에 1년생, 2년생, 3년생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1: 예.
0: 농부들이 이 기다림을 고통의 시간으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0: 열매 맺게 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설레임으로 기다리죠. 기대의 시간인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지독한 외로움을 하나님이 독대하는 고독으로 바꾸라 했듯이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멋진 시간들이라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사연도 주셨는데 교회 상처를 받아서 한동안 예배를 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이 많아요, 목사님.
0: 저는 먼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한동안 예배를 쉬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사랑을 기대했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랑이 없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다른 어느 공동체보다도 그 상처가 오래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상처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1: 아멘.
0: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방황하고 미친 채 하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1: 아멘,
0: 고백하면서
1: 아멘.
0: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넉넉히 성도님 만지실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키실 거니까
1: 네.
0: 예, 힘내십시오.
1: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그렇게 멋지게 여러분들 삶을, 그 상처를 정말로 꿰매실 겁니다. 네.
0: 아멘.
1: 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신앙생활 하는데, 혹은 아직은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은 지금 우물정 9330 공번으로 남겨주시면,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위로하시는지 그 방법들을 알고자 합니다. 찬양 한곡 듣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할 텐데요.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0: 네, 심영진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듣고 왔고요. 2시 27분 지나고 있는 여기는 극동방송 2시의 기쁨입니다. 자, 한 분이 한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사정상 다른 교회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을 달리해서 두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1: 여러 가지 사정상 본 교회가 있고,
0: 네.
1: 등록한 교회가 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을 수 있죠.
0: 맞아요.
1: 예를 들면,
0: 네.
1: 주말만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0: 맞아요.
1: 또 네. 지역으로 사정상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곳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참 귀하다고 여겨지고요.
0: 그럼요.
1: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목양의 차원에서 있어서, 성도님을 계속적으로 케어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0: 그렇죠. 예.
1: 목사님의 영적 지도 또 신앙 지도를 받으시고
0: 네.
1: 또 여러 사정상 또 여러 지역을 다닌다 하실 때는
0: 네.
1: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참
0: 그렇죠.
1: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1: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찾으셔서 예배하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4768번님이 하나님 저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지금 문자 온 걸 보니까 네, 요즘에 이제 그 미자립 교회들 시작하는 교회들이
1: 네.
0: 이제 어떤 경제적인 여건들이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1: 그렇죠.
0: 현실은 또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1: 네.
0: 아이고, 이런 결과들이 좀 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9442번은 충남 금산에서 연락 오셨는데 오늘은 첫째도 어린이집을 안 가는 날이라 아이들과 집에서 시간 보내다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답니다. 요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아이들과 살집을 설계하는데 하루가 너무 짧다고
1: 네.
0: 마흔 나이에 내 집을 갖게 됐다는 게 너무 놀랍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이 집에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집이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 두 분 지금 문자 사연에 안

0: 기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네.
1: 또 네.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0: 네. 또 이 새로운 공간에서 네. 행복하게 하나님 잘 믿고 살 수 있도록.
1: 네. 네. 어떻게 기도 준비 되셨죠?
0: 네, 네.
1: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또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그 자리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귀하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후에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역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당황치 않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또 쳐서 주시고 귀한 상황을 허락해 주신 주님, 귀한 자녀도 주시고 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0: 아멘.
1: 귀한 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 경험케 하시고 귀한 자녀들이 또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 복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귀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귀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 기도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이고, 참 은혜되네요. 저희 오늘 그 생방송으로 목사님과 같이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사랑 나가는 사이에 이제 그 얘기 해주셨지만
1: 네.
0: 이 시간에 누가 듣게 될지 모르고 어떤 분과 소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1: 네.
0: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1: 아멘.
0: 정말 여러 기도 제목을 또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같이 나눠주시고 상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혹시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가장 큰 고민이 목사님.
1: 네.
0: 자녀 신앙이에요.
1: 네.
0: 네. 자녀 신앙. 아,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께 목사님께서 위로의 말씀 좀 주신다면.
1: 그렇죠. 자녀 키운다는 건 때로는 내가 키우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가 보면 아, 내가 키울 수 없구나. 아, 그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저 역시 두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부모님의 눈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0: 네.
1: 오늘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일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면서 울어라. 주님께서 울라 말씀하셨죠.
0: 네.
1: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감사하게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네.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어라.
1: 네.
0: 울어라. 우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1: 네, 중요하죠.
0: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또 기도하고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외롭다는 분들의 사연들도 많은데 목사님.
1: 네.
0: 신앙은 왜 공동체 안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1: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결국 선교 공동체잖아요. 선교를 한다 생각하면 선교는 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을 주님 안에서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분이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들은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1: 결국 교회의 목적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또 그분이 들어와서 제자 되고 또 제자 삼고 또 훈련하고
0: 네.
1: 또 파송되는 것.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들 또 주님이 기도를 하실 때 함께 중보기도를 말씀하시는 이 중보기도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0: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아멘. 두 사람 이상의 어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 합심하라고 했는데요. 합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심포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치하다, 조화하다, 함께 큰 소리로 부르다. 그래서 심포네오라는 단어에서 교향곡을 뜻하는 영어 심포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회가 중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들 사실 독주라기보다는 합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합주하는 거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기도해도 이 공동체를 말씀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 되는 유기적인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믿음으로 공동체로 나아가는 교회가 참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 계셔요. 아니, 교회 안 나가면 어때? 사람에게 네. 상처받고 그래서 아유, 혼자 있는 게 좋아. 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멋진 하모니를 이룬 그 합주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0: 그렇죠.
1: 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교회 식구들, 목장 식구들, 수은 식구들이 아마 다 그런 합주를 할 수 있는 멋진 동역자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지금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7211번께서는 오랫동안 긴 방학을 가졌던 20살 아들이 김근호 형제인데요. 오늘 금요차라 예배를 가기로 했대요.
0: 아멘.
1: 야, 참 대단하네요.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쉬는 날. 네. 쉬는 날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목사님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0: 쉬운 일이 아니죠.
1: 네.
0: 더구나 스무 살이 가게 했다는 건.
1: 그러니까요.
0: 참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서 제작 네. 예배에서 하나님께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1: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그냥 앉아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0: 네, 아멘.
1: 네.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0: 네.
1: 우리 하나님 안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0: 네.
1: 네. 자, 그리고 0051번 님도 문자 주셨는데 세 자녀 고3 이수아, 중3 이주환, 중2 이주아가 있는데요. 요즘 막내 이주아가 사춘기가 세게 와서 외박도 했고 아이고 전자담배도 가지고 있어서 또 들켰대요. 알 수 없는 중 이 딸의 세계가 놀랍기만 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올바르게 살아도록 하나님의 새 자녀를 만나주시길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키워주시길 예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셨는데 아이고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0: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요.
1: 네.
0: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변화되는 귀한 일이 있을 겁니다.
1: 맞아요.
0: 오늘도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십시다.
1: 네.
0: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1: 그 이분도 그 얘기하셨는데 세게 왔다 사춘기가. 그런데
0: 네.
1: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사춘기 세게 겪은 분들이요. 그 오히려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네. 누구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더라고요. 그렇죠?
0: 네.
1: 네. 이분들도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0: 아멘.
1: 네. 이분들도 갑자기 또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
0: 네.
1: 그렇죠? 기도 한번 잠깐 또 하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 하나님 아버지 새 자녀를 키우는 귀한 믿음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사춘기 가운데에서도 주님 계시고 사춘기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세대차도 나고 또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이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귀한 자녀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들림받게 하시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래도 기도하오니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도 찾고 부르짖고 문을 두드리라 하셨사오니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누가 듣게 되실지는 전 잘 모릅니다. 네. 목사님도 아실 수 없고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이 방송을 꼭 듣게 하실 분들에게 듣게 하실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는 이야기와 또 기도에 큰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목사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말씀과 또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우물전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오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신청곡 중에 한 곡 좀 듣고 올게요. 은혜라는 곡을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이 곡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그렇죠. 우리 삶에 당연한 게 없었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으니 그 모든 게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0: 아멘.

0: 아이고,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고 목사님의 얘기 또 위로받고 또 기도받고 싶어서 연락을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마치기까지 한 10분도 안 남아 있어서 혹시나 그 김광석 목사님의 또 귀한 말씀 또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문자 주셔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6889번께서도 여성암 수술 후에 세 번째 전이가 돼서 치료약을 바꾸는 시점이고 세 번째 전이를 알기 직전에 사약의 마음을 주셔서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하셔요. 근데 약을 바꿔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조금은 아 제가 잘 가는 걸까?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네. 연락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네요.
1: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 때로 나에게 왜 이런 암이 다가왔을까?
0: 네.
1: 또 전이 때문에 네, 미래까지 고민할 맞아요.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0: 아멘.
1: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0: 아멘.
1: 그리고 이 과정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0: 아멘.
1: 나를 세우실 수 있는 연달의 과정이 될 수 있음도 믿으십시오.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후배였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했습니다. 마치 나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힘을 이렇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지탱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지금 세 번째 전이가 되어서 치료약을 바꾸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이 마음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0: 아멘.
1: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뜰 수 있는 은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어디에서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치료의 광선을 도와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마음의 강하고 담대함도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연단의 모든 과정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1: 아멘.
0: 목사님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네. 뭐 수많은 일들을 보셨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회복의 이야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1: 우리 여성교회 사역하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오랫동안 술에 매여 살아오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술 중독이라고 하죠.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사실 그분으로 인해서 아내와 이 자녀들의 눈물도 참 많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성도님의 요청으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술에 취하신 남편분이 그 가정에 계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분을 안고 한번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는 순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남편분을 소파로 모시고 손을 잡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날 이후 놀랍게도 평생 가까이 하던 술이 더 이상 입에 대기 어려울 만큼이나 싫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술이 역겨워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성도님 교회에 등록하셔서 때로는 새벽을 깨우기도 하시고 예배를 하시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집사님으로 살아가십니다. 이 집사님이 시인이신데요.
0: 네네.
1: 이렇게 술을 끊고 교회 다니시면서 시 한 편을 쓰셔서 저에게 예, 가져오셨어요.
0: 네.
1: 그리고 그 제목을 읽어주셨는데요. 그 제목이 나의

0: 내 주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려 중심 방향 잃었을 때, 참지 못하여 부딪혀 아파할 때, 가슴응어리 북받쳐 올라 울분토할 때, 지쳐 쓰러져 잡을 지푸라기 하나 없어 술로 벗삼으며 소통 통로 닫아버리고 날썸 감정만 표출, 상대방 약점만 잡고 트집 잡는 잡론 노릇. 내가 마지막 선택한 곳, 인생 벼랑길 정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며 기도해 주셔 그분 예수님 만나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 깨달음을 얻었네. 나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사고관념에 가족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나의 믿음의 배를 채워갑니다. 아, 이상입니다.
1: 야, 진정 삶의 고백들이 곳곳에 남아있네요. 그렇죠. 나의 주님이라는 이 멋진 시를 지으시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0: 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1: 네.
0: 하나님의 은혜죠.
1: 네.
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1: 사실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우리 남편이 아직까지 술과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0: 네.
1: 아, 또 우리 자녀가 그걸 못 끊고 있습니다. 좀 전에 네. 사연에도 올라왔지만.
0: 그렇죠.
1: 그런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0: 네.
1: 이 집사님의 얘기처럼 한 번에 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목사님 그렇죠.
0: 일어나더라고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술을 떼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이 술주자와 주님주자. 술주자로 살아가다가 이제 주님주자로 살아간다고.
1: 맞아요.
0: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1: 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아, 오늘 저희가 더 했으면 좋겠는지 마무리를 해야 돼서. 자, 김광수 목사님과 여기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저는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연들 대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사람을 좀 찾고 있다. 그 네.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목사님?
0: 그렇습니다. 아, 교회는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다, 스플랑크니 주마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1: 네.
0: 창자가 끊어지듯이
1: 예.
0: 이것이 교회 공동체고 주님 때문에 함께 울고
1: 네.
0: 함께 웃고
1: 예.
0: 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여깁니다.
1: 네.
0: 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동력하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우리 극동방송 시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멘. 충주 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거고 목사님이
0: 네.
1: 그런 사역을 하실 거라 저희도 중보하고요.
0: 네.
1: 아,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극동방송도 여러분들에게 정답이기보다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사도 그런 전파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0: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0: 네.
1: 자,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가시거나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조금이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24시간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대전 중부권뿐 아니라 청주와 또 충주에도 이 극동방송이 들리게 됐어요. 많은 분들께 청주 충주 주파수는 104.7입니다. 이 주파수 알려주시고 많이 듣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예,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어렸을 때 이 제헌절, 오늘 제헌절이잖아요. 빨간 날이었고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쉬지 않았죠? 자, 올해는 다시 공휴일로 됐습니다. 18년 만이라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이어서 이곳저곳으로 떠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공휴일을 이용해서 또 이곳저곳 교회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있겠죠? 아마 이 시간에 또 방송 듣는 분들,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더운 날씨에 자동차 타이어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또 에어컨, 냉방병 조심하시고, 즐겁고 복된 휴일, 주말 맞으시고, 근데 오늘부터 놀자 해가지고 주일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자, 특별히 작년이든 우리 다음 세대 한 영혼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네, 이분들 격려와 기도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요. 자, 7월 17일 금요일 제헌절에 보내드리는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오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캔송 키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자 오늘 재연절 오래간만에 18년 만에 빨간 날 아주 즐겁게 보내시는 분 많으시죠? 물론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또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즐거운 찬양과 함께 이 극동방송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영혼들 만나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제 참빛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이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자, 어둠 속에서 환한 빛으로 다시 거듭나는 인생들 많이 생겨나길 원하면서 다윗과 요나단 내가 어둠 속에서

0: 예, 이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의 자녀들이 아니죠. 찬빛 예수,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모심으로써 이제 빛의 자녀, 빛의 사자들이 됐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요. 피아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새깨라를 통해서 어둠에 있다가 이제 빛의 자녀들로 되는 분들 지금도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열매 오늘 한번 만나보겠는데 첫 번째 만날 분 자, 이분을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유충민님 되시죠?
1: 예.
0: 아유, 저 새끼라 김인식 PD인데 통화 지금 괜찮으세요?

0: 예.
1: 아, 우리가 4월에 통화했어요. 올해 4월에.
0: 예.
1: 그때 4년 방학.
0: 예.
1: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고.
0: 예.
1: 그렇죠. 코로나 방학.
0: 예.
1: 그때 저랑 이제 영접기도 하고 교회 가기로 했는데.
0: 예.
1: 제가 이제 언젠가 4년 방학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거든요, 제가.
0: 예, 방학했다가 계약했다고.
1: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간직하고 있다가. 예. 나중에 전화해야지 했는데 좀 늦었네요.
0: 예.
1: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그때 그러면은 전화통화하고 바로 갔나요?
0: 그 주가 부활주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1: 오, 딱 부활주일 지나고 4월 10일인가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때쯤.
0: 그 주일 거예요.
1: 예, 그 주에. 그 주에. 예. 딱 가셨어요.
0: 예.
1: 어디로 가셨어요?
0: 제가 다녔던데요. 지구촌교회.
1: 지구촌교회?
0: 예.
1: 지금 용인에 계시잖아요.
0: 예.
1: 예. 4년의 방학을 끝내고 다시 또 돌아오셨네요. 너무. 예. 잘하셨습니다.
0: 그런데 교사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1: 아, 그래요. 그건 천천히.
0: 예.
1: 일단은 이제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0: 예.
1: 예배를 잘 회복하시고. 첫 예배 어떠셨어요? 4년 만에 드린 첫 예배.
0: 그냥 눈물이 났네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간만에 계약하는 분들 공통점이 첫. 예. 예배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0: 예.
1: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그래도 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지금까지도?
0: 예. 예.
1: 어떻게 혼자 가셨어요?
0: 예.
1: 가족 중에 어떻게 혼자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원래 다녔는데.
1: 네.
0: 직장 때문에 제대로 다니지를 못해요.
1: 누가? 가족이요?
0: 배경. 예, 가족이.
1: 아내가?
0: 예.
1: 아내가 주일날 일을 하나 봐요?
0: 예, 저도 일하는데.
1: 예.
0: 저도 조금씩 시간 내서 가는 거고.
1: 그러니까 일단 혼자 열심히 잘 다니시고.
0: 예.
1: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0: 예.
1: 나중에 아내도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아내도 지금 방학 중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아내도 꼭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0: 예.
1: 자, 그때 선물을.
0: 예.
1: 선물을 그때 주얼리 아내한테 잘 전달하셨나요?
0: 예.
1: 그래요. 아, 연어도 받으셨고.
0: 예.
1: 예.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이번에 이제 축하 선물로 축. 예.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0: 예.
1: 꽃바구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정말 축하드리고.
0: 예.
1: 방송도 지금도 잘 듣고 계시나요? 새끼라랑?
0: 예.
1: 그래, 이제 아내는 혹시 방송 들으세요?
0: 아니요. 저는 운전 중이니까. 들을 수 있는 거고.
1: 네네.
0: 근무 중이라서 못 듣는 거고.
1: 그래도 혹시 이제 또 뭐 휴가도 있고 뭐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0: 차를 이동할 때는 듣고요. 예.
1: 이번에 꽃바구니 받으시면.
0: 예.
1: 그때 나를 이제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극동방송에서. 예. 보낸 꽃바구니라고 하면서 아내도. 예. 살짝 이렇게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꼭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알겠죠? 예.
0: 예.
1: 저랑 감사기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0: 예.
1: 저 따라서.
0: 예.
1: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0: 지금 저는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0: 예.
1: 너무 잘하셨고요.
0: 예.
1: 자, 우리 용인에 계신 유충민님 앞으로.
0: 예.
1: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었으면 좋겠고요.
0: 예.
1: 혹시 인생 찬양 가장 좋아하는 찬양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한 곡만 고르자면.
0: 그때 한 번 신청했었는데.
1: 예.
0: 십자가 군병.
1: 십자가 군병들아.
0: 예.
1: 왜 이 찬양이 인생 찬양이에요?
0: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으로도 있었고요.
1: 오.
0: 제가 원래 독립중대라서 대대랑 있는 게 아니고 독립중대라서.
1: 예, 예.

0: 거기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를 처음에 인설을 하게 됐어요.
1: 네네.
0: 아, 처음에는 제가 원래 보병 출신이었다가
1: 네.
0: 공병대로 전출을 갔는데
1: 네.
0: 공병대 대대랑 있는 게 아니고 독립중대로 있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기천부를 다 인솔을 하게 됐어요. 원래 보병에 있을 때는 제가 주차로 끊다 보니까 소대 군정병 하다가
1: 네.
0: 중대 군정병을 막

0: 가지고
1: 네.
0: 중대 저 이제 독립 중대 있다 보니까 기천부를 다 인수를 하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회식 자리에도 저를 참여를 안 시키더라고.
1: 예.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년쯤에 이제 기독교에 따로 이제 기독교에 군종병을 받고 이제 거기서 찬양대회 같은 데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1: 네네.
0: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노래가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1: 군대에서 많이 부르셨구나.
0: 예.
1: 군종병 때.
0: 예.
1: 혹시 신학교 다니신 거예요?
0: 아니요. 신학교는 아니고.
1: 네.
0: 그냥 미션 스쿨이었죠.
1: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군종병들 보면 신학생들이 많이 하던데. 야, 그래도 군종병까지 하셨으면은 정말 충성된 정말 군병이었네요. 군병.
0: 말 이름대로 저 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충자.
1: 네네.
0: 예.
1: 앞으로 이제 계속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방학 없이 쭉 가는 걸로. 알겠죠?
0: 예.
1: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0: 예.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아내까지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이번에 지금 아내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0: 예.
1: 아내에게 우리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줘.
0: 사랑하는 자기야, 비록 우리가 믿음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방학을 하다가 나만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자기도 열심히 신앙생활 받고 같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1: 아우, 좋습니다. 좋아요. 아내분, 예. 이 음성 듣고 꼭 감동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자, 오늘
0: 감사합니다.
1: 전화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0: 네.
1: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자, 용인의 귀한 열매 유충민님의 신청곡 십자가 군병들아 또 이어서 주의 진리 위에 승리하여 내 영광 영광까지 옹기장의 앨범에서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유충민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셨는데 아내가 이제 방학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내분도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분 지금 같이 듣고 계시죠? 우리 남편과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셔야죠. 꼭 좋은 소식 우리 아내분에게도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구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의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믿음의 기업 선규의 도구 주식회사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갓블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 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에게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송영훈 앨범에서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깨라깨라 새깨라 선물 소개도 했고요. 자, 이 시간에도 또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열매, 어떤 열매를 만나볼까요? 이 시간에 6392번님, 아, 이분 정말 예전에 제가 연결됐던 분인데 뒤늦게 제가 어떻게 또 문자를 보게 돼서 이분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0: 예,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혹시 지금 네네, 통화 괜찮으세요?
1: 거라서, 네, 예. 거절했거든요.
0: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
1: 네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0: 아, 제가 네.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문자를 주신 거를 제가
1: 네.
0: 이거를 제가 이제 딱 사진 찍어 놓고 나중에 네. 꼭 전화해야지 하면서 제가
1: 아, 네네.
0: 기다렸다가 오늘 전화하는 건데요.
1: 아, 네네.
0: 그때 2022년도
1: 맞아요.
0: 5시에 제가 방송할 때 오후 5시에
1: 맞아요. 네네.
0: 방송 연결되고 영접기도 받고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1: 맞아요.
0: 2023년 12월 네. 11일에 세례를 네. 받고 지금까지도 네. 잘 다니고 있다.
1: 네.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어갖고 한 1년 반 동안 또 쉰 적이 있었는데
0: 예, 예.
1: 다시 또 작년 밤부터 열심히 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0: 작년부터?
1: 네네.
0: 야,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제 이렇게 정보를 쭉 찾아봤는데
1: 네네.
0: 6392번님이 없어요. 없더라고요.
1: 아, 이 번호가요? 네, 제가 그때 보냈던 번호는 제 명의폰이고요.
0: 네.
1: 좀 문제가 있어갖고 요거는 저희 언니 명의폰으로 제가 따로 쓴 업무폰이에요. 회사에서 쓴 업무폰이라서.
0: 어쩐지.
1: 네, 아마, 네, 맞아요. 그랬을 아. 거예요. 전포상계사에 전화번호는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0: 원래 그럼 끝번호가 몇 번이신데요?
1: 끝번호는 6392 똑같아요.
0: 아,

0: 똑같은데 중간 번호가
1: 네,
0: 예전에
1: 네.
0: 신청할 때 번호가
1: 네네
0: 그게 원래 저하고 처음
1: 맞아요.
0: 2022년에 통화할 때 그
1: 네네.
0: 번호군요. 그리고 네, 전파선 맞아요. 교사님이세요?
1: 네네.
0: 오, 그러시구나.
1: 네네.
0: 어쩐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이게 없어서.
1: 네. 아.
0: 아무튼 2022년이면은
1: 네.
0: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새끼라 하고 나서 거의 한 1년 정도 됐을 때 2021년부터 제가 했으니까
1: 네네네.
0: 그때는 이제 오후 5시에 처음에는 이제
1: 네,
0: 전국
1: 맞아요.
0: 방송이 아니라 서울 네. 경기권만 할 때였거든요.
1: 아, 나
0: 계시는 곳이 그러면 어디세요?
1: 경기 수원이요.
0: 수원이구나. 예.
1: 네네.
0: 그때는 이제 전국 방송 전이었고
1: 아, 네네.
0: 가기로 했는데 2023년 아 그때 네. 그러면 바로 갔어요 교회는?
1: 그때 바로 갔죠.
0: 아.
1: 피디님하고 약속하고 그 뒤에 바로 왔어요.
0: 아이고, 그러면 좀 알려주시지, 그때.
1: 아, 그때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그래서 방송 해주셨는데.
0: 아, 진짜요?
1: 네네네. 아. 약속하고 주일 예배 갔다
0: 아이고,
1: 왔다고
0: 그렇구나.
1: 문자 보내서 예, 방송에 나왔어요. 들었어요. 제가.
0: 그러면 제가 그 전번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
1: 네.
0: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12월에 네. 세례까지 받고
1: 네네네.
0: 할렐루야네, 진짜. 할렐루야.
1: 네. 네. 은혜 아주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지금도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고.
1: 아유, 눈만 뜨면 들고 잠자기 전까지 듣고 있죠.
0: 야, 새끼라도 잘 듣고 계시고.
1: 아, 지금 휴직증이라서 듣고 있습니다. 직장에 있었으면 못 들었을 텐데.
0: 네.
1: 지금 아. 1년 동안 어려움이 있어갖고 휴직증이거든요.
0: 어.
1: 그래서 요즘 새끼라 3시, 2시 하는 것도 잘 듣고 있죠.
0: 야, 새끼라의 귀한 네. 열매신데 진짜 초창기 열매.
1: 네, 맞아요.
0: 새끼라에 대해서도 되게 고마워하면서 잘 네. 듣고 계시겠네요.
1: 네. 만약에 제가 3시 방송 하는 5시에 하실 때 못 들었으면
0: 네네.
1: 연결이 안 됐겠죠.
0: 예, 그러게.
1: 네,
0: 그날도 3시로 옮겨서.
1: 네, 네. 퇴근 시간 6시인데 지금 일찍 퇴근한다는 바람에 듣게 된 거였고. 네, 모든 게 다 놀랐죠.
0: 그래서 지금 교회 어느 교회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1: 지금 원촌교회예요.
0: 원천교회
1: 김장아 목사님이 네네
0: 아,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군요.
1: 네, 그 안에 원천교회 안에 예. 제자들 교회.
0: 제자들 교회.
1: 네네네.
0: 제자들 교회.
1: 지난주에 등록했어요.
0: 어, 등록도 이제 드디어 하셨구나. 어, 이렇게 등록은 네. 늦게 하셨어요.
1: 아, 세례 받은 교회는 네. 이제 좀 멀리 있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0: 아.
1: 지인이랑 약속을 하고.
0: 예.
1: 피디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뒤에 그 아는 대로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당회자가 세례받고
0: 네.
1: 일 좀 더 다니다가 하여튼 집안의 가정사 자녀 문제 때문에
0: 네, 네.
1: 못 다니게 돼가지고 끊겼어요.
0: 어.
1: 그리고서 방황하던 시기에
0: 예.
1: 아 내가 이 앞에 좋은 기회를 놔두고
0: 네.
1: 왜 굳이 그 먼데까지 가야 될까. 교회는 예. 가까운 데가 최고인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걸어서 5분 10분이면 되는 데를 남들은 먼 데서 오는데 그래서 원천교회를 돌아가면서 다 들어봤어요. 교회마다 채플로.
0: 네네.
1: 내가 목사님 어느 목사님 선택할지 주실 것 같아서
0: 네네.
1: 계속 돌아가면서 듣다가
0: 예.
1: 제자들 교회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해 작년 8월부터 다니면서
0: 네.
1: 제일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가
0: 예.
1: 드디어 결심을 하고 지지난주에 등록을 하고
0: 예.
1: 엊그저께 목사님하고 신방했습니다.
0: 와.
1: 네.
0: 이제 완전 확실하다, 확실해.
1: 네.
0: 집 앞에 교회를 이제 탁 등록까지
1: 네네.
0: 했고.
1: 네, 오늘 새벽 기도도 갔다 왔습니다.
0: 와우.
1: 네.
0: 신방도 했고. 와.
1: 네.
0: 이제 진짜 찐이네, 찐.
1: 네.
0: 아우, 진짜 감사. 그때
1: 네.
0: 저하고 네. 통화할 때 선물 제가 드렸을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받았어요.
0: 어, 자, 이제 진정한 방학을 끝내고
1: 네.
0: 계약했으니까
1: 네.
0: 이제 꽃바구니 선물을 좀 네.
1: 아,
0: 축
1: 네,
0: 계약,
1: 네.
0: 축 계약이라고
1: 아,
0: 써져 있는
1: 네.
0: 꽃바구니
1: 네, 네.
0: 선물을 보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상당히
1: 아,
0: 오래됐는데 2020년. 이 주소는
1: 네.
0: 그대로인가요? 그때 거하고?
1: 아, 그대로일 거예요.
0: 아, 그대로. 오,
1: 네, 네.
0: 그래요. 자, 우리
1: 네.
0: 저 따라서 이제 계약했으니까
1: 네. 네.
0: 저랑 함께 기도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네, 네.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아멘.
0: 아유, 잘하셨습니다.
1: 네.
0: 자, 우리 6392번님은 지금 그러면 네. 혼자 교회를 다니시나요?
1: 지금 현재는 혼자 다니고 있어요.
0: 혼자 다니고 있어요.
1: 네.
0: 가족 중에 전도할 대상자가 그럼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1: 아, 근데 남편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계시다고 믿고 있고.
0: 네네.
1: 제가 가자고 하면 언제든 갈 사람인데.
0: 네.
1: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같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0: 그렇구나.
1: 어, 예. 언제든지 가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은 아무튼 뭐 네.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면서 네. 지혜롭게
1: 네. 네.
0: 남편과 잘 대화해서
1: 네.
0: 가정이 정말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또 네. 교제도 하고 성도들과 네. 그런 정말 믿음의 네. 가정 꼭 되셨으면 네. 좋겠어요.
1: 네, 될 겁니다.
0: 예. 그렇죠. 네. 될 겁니다. 아멘이에요.
1: 네.
0: 예.
1: 네,
0: 오늘 아멘. 이렇게 정말 오래간만에 네. 통화를 했는데
1: 네.
0: 이렇게
1: 네.
0: 반갑게 이렇게 또 감사하게 네. 맞아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1: 네. 네.
0: 자, 마지막으로 우리 6392번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 네. 찬양으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1: 네. 사랑한다. 제목이 사랑한다. 그 저는 이제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따라라라지요. 뭐 이거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제가 알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아, 저도 기억이 나요.
1: 네네 네.
0: 옛 사람 아니요.
1: 네 맞아요. 옛 사람 아니요. 그게 가장
0: 옛 사람 아니요가 들어가죠.
1: 네 맞아요.
0: 그거는 제가 들어본 것 같네. 혹시 사랑한다 말하시네?
1: 네네 맞아요.
0: 사랑한다 말하시네.
1: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오 이거 요즘 노래인데 기프티드
1: 네.
0: 거.
1: 아. 근데 요즘 그 옛사람 아니고 다시 거듭난다는 그 말씀이 제가 인제서 성령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금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의 그 은혜가 되게 많더라고요.
0: 그렇구나.
1: 네 지난주에도 옛사람
0: 아니고 사망에서 네. 건지신다.
1: 네네
0: 새 사람으로.
1: 네.
0: 아,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1: 네네네.
0: 요즘 이런 걸 많이 느끼시나 봐요. 나는 이제 진짜 옛사람이 네. 아니라 예수님을 네. 내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네. 정말 새 사람이다.
1: 네, 네. 이제 쪽박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그리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우리가 또 기독교에서 네. 많이 얘기하듯이.
1: 네네.
0: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1: 네네.
0: 절실히 느끼시군요.
1: 네.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1: 네.
0: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앞으로도
1: 네.
0: 계속 제가 좋은 소식
1: 네.
0: 기다리고
1: 네.
0: 있겠습니다. 예.
1: 네.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6392번님의 신청곡. 정말 우리가 옛사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다 새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복된 주말 주일 보내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삼손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의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온누리교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드림 어게인 스쿨, 이혼자 회복 스쿨을 진행합니다. 상담 코칭학 박사 오은규 목사님 등 다양한 강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온누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남자 68회가 8월 26일 수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YWCA가 7월 15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환경선교사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는 가장제일교회 소종영 목사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연하 목사님, 지속가능연구소 우리회 고은하 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YWCA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빛가운데가 7월 18일 토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북한 이탈주민 인식개선 특별행사를 진행합니다.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음악으로 열어가는 평화통일의 문이라는 주제로 백미순 박사의 특별세미나, 1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마로니에시 공원 공연장에서 북한 이탈주민과 바나바 밴드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19일 주일 오후 4시와 6시 롯데시네마 청주 영암점에서 북한 이탈주민 인권 상영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빛가운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도 하실 수 있고 구원도 하실 수도 있고 심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밝히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모든 하나님께서 만물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다면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죄를 묵인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엎드려 자기 자신을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묵인하시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함, 아름다운 복이 있고 떠나면 저주와 멸망이 있으며 돌아오면 생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이거를 타락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길로 돌아오면 생명을 얻는 것, 이를 하나님은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오늘날 복음에 대하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대표하고 있는 말씀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같이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류를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정말 영혼을 고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 거룩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구원을 확정받고 선포받는 일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치유된 능력의 원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민간요법을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고쳐진 것이 아니라 고쳐진 모든 능력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각양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고 한 것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저주의 질병인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모든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곧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완성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9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감사했더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곧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치유함을 다 받았지만은 9명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 이방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오늘날 예배하는 예배 현장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축소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일이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지만은 그렇게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으로 동화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심령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증명하다가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문제에 부딪힙니다. 병도 나오게 되고 또 고난도 받게 되고 시련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 병도 나음을 얻고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죠.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주 앞으로 다시 돌아오느냐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서 이에 대한 믿음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과 그 믿음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어서 낙후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좋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다가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 그런 역사를 보고 간증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런 건강과 형통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형통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일에 주신 형통과 건강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회수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수넴 여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큰 특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베풀었던 수넴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내가 없는 게 뭐냐? 아,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그때 몸종이 말합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그에게 축복하면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얻은 자기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느슨해지고 하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희수하실 수도 있더라는 거지요. 나중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엎드릴 때 바로 그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거나 망하는 일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목적은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를 가졌다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 앞으로 돌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 곧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구석진 마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소리를 듣느냐는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듣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듣는 소문이 좋은 소문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문입니까? 세상적 가지고 있는 썩은 얘기, 세상의 어지러운 얘기, 혼을 빼놓고 영성을 갉아먹는 그런 것들로 하루 종일 그렇게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 복된 소리, 복복자와 소리 음자를 써서 유앙귀켈리온이라고 하는 복된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여러분 속에 어떤 소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온다 할지

나도 교회 가운데 어떤 소문을 들으며 정말 좋은 소식을 듣고 영혼이 향상되고 행복하고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가? 아니면 교회 오더라도 전혀 그런 세상의 거짓말쟁이의 그 거짓된 그러한 제조기에 의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썩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심령의 귀가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을 만나서 합니다. 그 감옥의 끝에 있었던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 요셉을 끌어다가 바로 앞에 세우니까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보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세른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소문을 들었더니 어떤 꿈도 해석이 가능한다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소문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그 교회 가면 변화된다더라, 은혜 받고 새로워진다더라, 응답을 받는다더라. 자 아멘합시다. 그 교회 가면은 은혜가 있다더라, 구원을 받는다더라,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친다고 하더라, 구원을 받는 것에는 그 교회 가면은 틀림없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야 교회가 요즘은 썩었고 교회가 타락했고 교회가 부조리가 많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첫날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 잔뜩 듣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스러운 일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나병 환자, 저주의 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변화가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3절에 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멀리 섰어요. 왜? 저주의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파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발견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주여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애절한 소리들이 있어요. 아니 남들 기도할 때 조용히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부르짖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그러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부르짖으자고 말했을까? 너의 태도와 너의 의지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절실하게 여기고 그분을 찾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같거든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발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그분이 보실 거 아니요. 그분이 보셔야 그분이 도와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면은 보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들으셨고 누구야? 보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기적, 그런 이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 가운데 9명이 있는데 9명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그 가운데 9은 어디 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기가 된 것 참 중요하고 복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그분의 은혜의 혜택을 받았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 가운데 혜택만 받고 거기에 그쳐버리면 안 되고 그 후에 주 앞으로 돌아와야 할 우리의 신앙이 1단계, 2단계, 3단계와 같이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적 문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오더라도 신앙적 문화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이 그 믿음을 지속하고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와서 그 혜택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에는 우상단지가 여전히 있고 집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정말 거룩한 모습인데 집에 가서는 욕설을 하고 집에 가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과 이런 것들로 만약에 이중적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한 환경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장대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장대비가 내리고 어떤 음식이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거를 먹을 수가 없고 그거를 자기 소유로 만들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학자라고 하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옳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런 무신론자예요. 원래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같이 논쟁을 벌이며 이야기를 하다가 니체의 한마디의 말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그의 대답을 못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니체가 말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만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한 것을 내게 얘기해봐라.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의 혜택을 받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나타낸 그 증명을 나에게 해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상 앞에서 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을 가졌을 때에 다른 어떤 종교적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그게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예배냐고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목발 따위나 지팡이로 여기진 않는가? 목발은 사람이 다쳤을 때에 목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다 건강하면 목발을 집어 던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과 좌절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목발을 찾듯이. 그러나 자기가 건강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여전히 유지할 것 같은 그러한 것에 대한 교만이 들어서게 되면 목발을 집어던지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팡이같이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다가 산 올라갑니다. 산 올라가서 이제 쉴 때는 지팡이를 앞에다가 던져두고 내려갈 때는 필요 없다고 하듯이 버려두지는 않는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요. 향기를 잃어버린 꽃은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1단계적으로 너희가 주님 만나서 혜택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복음 원리 첫 번째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늘 불평이 입에 있고 불만과 이런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서로가 악취가 나요. 그런데 그 속에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는 항상 향기가 있고 행복의 소리, 웃음소리, 기쁨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보다도 내게 악취가 나서 피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죠. 향기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많은 사람이 가족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던가. 사람의 뇌라고 하는 거는요 참 신기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것을 갖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하던 그거를 뇌는 기억하고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을 제조하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뇌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긍정적인 것을 제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나오고 긍정적인 것도 나오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있죠. 일평생 남을 죽여가면서 밥 먹고 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를 죽여서 사랑하는 그것을 스스로 연명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은 없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한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죠.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죠. 아니 내가 고침받은 게 아홉 명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고침받은 게 우연일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손을 만지기를 했어. 약을 주기를 했어. 뭐를 했어. 그냥 제사장에게 내 몸 보여라 라고 했는데 가다가 고침받은 거 그 우연일 수 있지. 내가 꼭 가야 돼? 한 사람은 고침 받자마자 거기에 흥에 겨워서 친구 만나러 갑니다. 한 사람은 술 마시러 갑니다. 한 사람은 가족 만나러 갑니다. 한 사람들은 자기를 그동안에 돌 던지고 멸시했던 사람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별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만큼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하여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보고 그리고 그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이게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감동 받을 수 있어요. 치유 받을 수 있어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감사로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몇 가지를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이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 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가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죄 짓는 게 더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어렵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더 부담이 되고 무섭고 두렵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질책을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왜 그 길로 가니? 너 엎드려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니 그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성령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네 번째가 영혼을 구원해 준 사람들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다섯 번째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을요 잘 키우가는 부엌대기 같고 밥만 해주는 사람 같고 그저 내가 삶의 존재가 이게 정말 과연 맞을까? 어떤 여자는 자기 몸 관리도 하고 자기의 모든 걸 해서 다 그렇게 내세우고 돈도 벌고 멋있는 그러한 커리어우먼 뭐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자리에 있는데 나는 집에서 애들만 밥 해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 아이들을 밥 먹이고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생명에 대하여 말씀할 때 떡을 얘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엄마가 애를 낳으면서 젖을 먹이기 시작한 이거 생명입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생명 예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이야 라는 말씀을 하죠. 자녀들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장성한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어머니의 그 생명을 주는 그러한 그 역할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의 생명도 중요한데 영생의 떡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부르심

0: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그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했지만은 돌아와야 구원도 받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돌아와 구원으로 완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타까워서 아니 좀 돌아오지, 거기서 그렇게 제갈 길로 가고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음성 오늘 들려와야 됩니다. 반딧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니까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 하늘빛을 주시더라는 거죠. 넷째 날에 해를 만드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란 말씀하시고, 그 빛은 해가 아닙니다. 해는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첫째 날의 빛도 피조된 빛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얻을 수 있는 빛은 바로 하늘의 빛이라는 겁니다. 내가 빛이니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 땅에 있는 해가 아니다. 공의라는 하나님의 해다. 그것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같이 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의 단계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5화 통성기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고백의 방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어색한 방식인 통성기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여러분 마음속 토론의 진행자 나 생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통성기도 은혜인가 방해인가. 아, 예, 벌써 탄식하는 분이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 각기 다른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와 한마디씩을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나 조용입니다.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도는 조용히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통성기도? 솔직히 소란스럽고 보기에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2: 아니, 보기 안 좋다고요?
0: 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아, 저는 나통성입니다. 기도는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어떤 생각, 어떤 울림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울리면 당연히 소리도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진짜를 드리고 싶다면 가감없이 내 마음속 울림을 그대로 보여드려야죠. 저는요, 그게 더 큰 은혜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시군요. 자, 이분 생각도 궁금해지네요. 나 감정씨.
3: 네, 나 감정입니다. 저는 다양한 감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체로 통성기도 시간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조금 민망하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씀에는 기도는 은밀히 하라고 하셨거든요. 막 울고 부르짖고 그러는 게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0: 아, 한 번 더 계시지만 나침묵님께서는 이름처럼 아주 조용한 분이신데요, 침묵기도란 형태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대표해서 자리해 주셨고요. 토론의 자리가 끝나기 전에는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는 기도일까요?
1: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 없이 기도해도, 조용히 기도해도 그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침묵님?
2: 물론 아시죠. 하지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은 자리 기쁘지 않아요? 그런 소리칠 수도 있는 거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프면요, 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님, 말씀해 보세요. 감정을 일부러 억누르는 게 좋습니까?
3: 두 분 말씀 다 이해돼요? 말씀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모습도 있죠.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옆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듣고 있어야 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저의 솔직한 감정이라 감정의 입장에선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확실한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마음 중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사연을 좀 듣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있었던 일이네요. 기도회 때 뒤에서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계속 외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목소리는 정말 압도적,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여 삼창은 은혜롭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그분 계신 곳을 몰래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지치셨는지 졸고 계시더라고요.
3: 맞아요. 그런 해프닝이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품 나오고 막 트름 나오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기도가 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2: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다리가 안 펴져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0: 다들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바람에 아 그게 더 창피했던 기억이 있네요.
1: 자, 다음 사연은 좀 감동적이군요. 이건 나 감정님께서 읽어주실까요?
2: 네. 대전 유성구에서 있었던 일이군요. 기도회 중에 앞줄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처음엔 놀랐는데 그 소리에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 집사님 덕분이었을까요? 저도 처음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네요.
0: 아, 맞아요. 이런 시점이 통성기도의 특별한 은혜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이 마치 내 마음과도 같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함께 울리고 고백하게 한다면 그건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아닐까요?
3: 저도 말해도 될까요?
1: 아니,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3: 감동적인 사연이긴 한데요. 꼭 그 방법만이 은혜의 통로는 아닌 것 같아서요.
1: 아이,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3: 저는 누군가의 조용한 기도 속에서 더 간절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터질 듯 꽉 쥔 두 손과 쥐가 나는 것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간절하지만 조용한 기도도 있어요. 그곳에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 확실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단순히 방해다 은혜다 하기에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 돼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통성기도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0: 제가 알기론 1907년 평양 대부흥 이때 통성기도의 원형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흥운동에 참여한 외국 선교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이 서신에 적은 내용들이 있어요.
1: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0: 예, 적힌 그대로 읽겠습니다.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가 회중에게 합심기도를 하자고 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소리가 높아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전혀 혼돈 없이 마치 대규모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 그들의 기도 소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1: 1,000명이라 정말 대단한군요.
0: 그 모습에 선교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1: 그럼 각자 소리를 내어 서로 다른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0: 예! 그게 통성기도의 매력이면서 힘입니다. 통성기도는 말 그대로 통할 통하는 기도죠.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기도인 겁니다.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이 들어도 좋다는 겁니다. 비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그 이웃과 통하는 기도?
3: 캐나다 선교사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한국 교회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성기도는 비록 소리에 바벨탑을 쌓는 측면이 있지만 단체로 죄를 고백하고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본성적으로 자부심이 강하고 과묵한 사람들이라 이런 식이 아니고는 자기 속에 숨은 비밀을 털어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1: 그 소리의 바벨탑이라면 그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는 얘기군요.
3: 그런데 이런 기도 방식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속마음을 표현했겠냐? 이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침묵하고 감추고 속으로 삭히는 한의 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고통, 상실, 아픔과 슬픔을 드러낼 수 없는 이 문화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만큼은 솔직한 마음을 토해낼 수 있었던 거죠.
2: 이해돼요. 그 시대 사람들을 얼마나 억눌려 살았겠어요. 소리라도 지르면서 한을 풀지 않고서는.
4: 맞아요. 그 아픔을 저도 그래서였어요. 그때부터 통성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날 처음 가슴에 묻은 제 아이 이름을 불렀거든요. 너무 원망스럽고 보고 싶고 슬픈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을 때 억울함에 하나님 앞에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0: 근데 그때 제 아이 이름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이름만 불렀을 뿐이거든요. 그날 저와 함께 울어준 그분들이 없었으면.
1: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위로해 주신 게 아닐까요?
0: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침무기 조용히 손을 든다.
1: 예, 침묵님.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3: 저도요. 위로를 받았어요. 침묵 속에서요.
1: 아, 그러셨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 기도는 꼭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난 기도를 못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저 조용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실제적인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전 늘 실패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2: 나 감정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나 조용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나 통성은 눈물 흘리며 침묵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는다.
4: 제가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2: 그렇게 마음속 토론회는 기도회로 이어진다. 누군가는 침묵으로, 누군가는 울음으로, 누군가는 이성적인 말로, 누군가는 뜨거운 감정적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5화 통성기도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안,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무조건적인 경건의 모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요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욕주의가 경건에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처럼요. 참 경건은 단순히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창조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은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이겨낼 힘도 주실 것을 믿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족을 느끼는 삶은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헛된 것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참 진리를 쫓아가는 형통의 비결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고래를 위하여 정호승 작사의 윤학준 곡으로 바리톤 유영광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이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작곡가 김동진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 가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김동진. 1945년 김동진은 해방을 맞아 평양으로 돌아와 그 해에 평양음악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집안이라는 그의 출신 성분은 그가 활동하기에 불편한 환경이었습니다. 목사였던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감금되었고 그가 20살 때 작곡한 가곡파 역시 불리지 못했으니까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김동진은 서울로 남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김동진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곡, 영화음악, 관현악곡, 칸타타를 포함해서 50여 곡이 넘는 작품을 썼고 현재도 많은 음악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정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남은 작품 세 곡 더 함께하며 작곡가 김동진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봄이 오면 시나리랑 그의 대표작 가곡파 함께할게요.

가고파 이은상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바리톤 유진호였습니다. 신아리랑 양명문의 시를 가사로 했고 소프라노 홍혜경이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드렸던 봄이 오면 김동환의 시를 가사로 하여 바리톤 김성길이 노래했습니다. 봄이 오면은 김동진이 제일 먼저 작곡한 곡이기도 합니다. 1913년 조부와 부친 모두 목사였던 독실한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난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은 어릴 적 혼자 노력으로 오르간을 쳤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본 부친이 11살 때 바이올린을 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를 통해 아름다운 노래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특출난 어떠한 재능이 아니더라도 시간, 건강, 돈, 직업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린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으로요. 오늘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누리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물, 나태주 시의 강창식 곡이었고요. 바리톤 양진원이었습니다. 앞에 곡은 4월의 노래, 박목월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김순애가 작곡하여 소프라노 이재숙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끝곡으로 나뭇잎에 함께하도록 할게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기도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선교다. 기도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하니까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뭘 부탁하냐? 로마서 15장 3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프리카의 붉은 대륙을 복음의 대륙으로 바꿔놓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질 좋은 어떤 아이들 먹일 것, 뭐 입힐 것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곳에 인생이 바뀌는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요, 너무 환경이 좋아요. 수련회도 요즘에는 이제 거의 10만원짜리 수련회가 없어요. 호텔 같은데 막 이런 곳에 이제 큰 교회들은 다 찾아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찬양 부르고 그냥 돌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인생이 바뀌는 변곡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종교 생활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단기 선교 가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부어졌던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만 의지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예수님만 우리가 붙들자. 할렐루야. 자,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5장 그 5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조금밖에 못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 떠나면 쭉정이가 많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주님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네? 대충 살 수 있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만, 시간만 허비할 뿐이에요. 헛된 꿈 속에서 방황할 뿐이에요. 제가 이거를요, 어느 날 이게 탁 들어오면서 깨달아졌어요. 내 헛된 꿈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하면서 그 케냐 마가디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가디라는 곳.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은 소금 호수가 있는 곳이, 소금 호수. 이 반, 이건 거의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왜?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초원에 물들이 다 없으니까 저렇게 다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그들 속에 가장 귀한 게 뭐냐?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거기 아이들은 뭐 초콜릿 달라고 안 하고 사탕 달라고 안 하고 뭘 달라고 하냐? 워터, 물 달라고 그래, 물. 근데 그곳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도 없고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길거리에다가 저렇게 큰 통, 통을 저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저 통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가가 있어요. 그 위로부터, 예. 제가 가다가 찍었는데, 저런 물차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물이 그 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기다가 물을 부어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 길을 오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저 물통과 같은 존재다. 내가 저 물통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물통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실 별거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건강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건강했대요. 자기보다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딱 쓰러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노력하고 많이 먹고 영양제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마귀의 유익만 주는 인간으로 만들어놔요. 세상적인 존재로만 만들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돈을 그렇게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마귀적인 사람만 만들어놓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버리세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쉽게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린 건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사람은요, 돈으로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아요. 명예로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세상에 어떤 만족으로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은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편 121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서 오직 예수, 시작. 여러분의 도우심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역대하 20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고백해요. 어떻게 할 줄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만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손하나 대지 않냐고 원수를 물리치게 하셨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잘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0: 내가 모든 것을 아멘.
1: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러는데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과일 나무들이 열매들이 막 열리잖아요. 벌레 먹은 과일은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간당간당하면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주어서 잡든지 아니면 약주든지 손으로 잡아서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영이 그래. 내 영혼.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강력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본단 말은 그냥 곁눈질한단 말이 아니에요. 곁눈질한단 말이 아니라 시선을 완전히 거기서 딱 돌려가지고 할렐루야 돌려가지고 뚫어지게 거기를 주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뚫어지게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사랑할 때 바라봐. 징그럽게 미워할 때 바라봐. 근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바라봐. 의지하니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도 두고 저기에도 두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걸어오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뭐 주시거든 날 걷게 하라고. 그래 베드로가 걸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는 이 바람이 그를 빠뜨린 게 아니에요. 바람이 빠뜨린 게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니까 빠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환경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악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죠. 사람 바라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때로는 본인 바라보고 실망할 때 여러분 없죠? 본인 바라보면서 살고 실망할 때가 있어. 응? 바라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갈 때 불뱀에 물린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걸고 거기를 바라보러 가죠. 그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이사야 선지자는 45장 22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소유의 크기에서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대상에서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세상 바라보면 불행해요. 아무리 적게 가졌어도 예수님 바라보면 행복해. 오늘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여러분 수직

0: 상승해. 오늘 여러분 삶에서 수직 상승하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름질하여도 뭐 않는다고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뛰고 뛰었는데 지치지 않아. 그리고 걸어가도 뭐 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걸어가다가 아이고 죽겠네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힘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조금 먹고 어떻게 그렇게 막 나한테 숨겨놓고 뭐 먹는 거 있냐고 꼭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있다고. 산삼이 있다고. 네, 여러분 힘은요 위에로부터 주셔야 돼요. 먹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힘을 따르자. 주여! 힘을 주세요! 의지할 때 힘을 주세요. 한 가지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시편 42편 1,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아멘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갈급함, 목마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정말 이 절망하는 상태.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오늘 노래할 때만 사모함이 아니라 정말 매 사모함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시길 바라고 사모함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아멘이죠. 네? 여기 보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여러분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그 태양빛 다 됐죠. 더워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데 온몸이 타들어갈 것 같아서 막 혀가 갈라지고. 그런데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요. 포수가 총을 겨누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물로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왕궁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했냐?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아, 갈망한다. 오늘 여러분 주님만 갈망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주님만 갈망합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세 가지. 첫째,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래요. 세 번째, 주님만 사모하시길 바래요. 특별히 이번 이제 여름 수련회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는 기회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정말 완전히 정말 바꾸는 그런 여름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736-1457번 논산 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텅 빈 그릇, 부서진 갈대. 주님, 저는 드릴 것이 없어요. 신장도, 손도, 눈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나 주님, 당신이 채워주소서. 이 빈 그릇을 드립니다.
1: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때가 주님께 나아가기에 가장 완벽한 때라고 하시죠. 빈 그릇을 내미는 것, 이제 우린 여호와 이레를 외칠 때네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17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평생 몸이 약했어요. 오래 앓았고 오래 지쳐있던 사람입니다. 이 시는 그 연약함이 정점일 때 지어졌어요. 더 이상 드릴 게 없다는 고백.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심장도 말랐고 눈물도 말랐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시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빈 그릇을 드린다는 말로 끝나요. 주님 앞에 빈손일 때 드릴 수 있는 건 없음 그 자체라는 거겠죠. 오늘 저녁, 오늘 시인처럼 기도하기가 힘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감사도 잘 안 나오고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요, 빈 그릇을 내미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래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는 분이니까요.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또 서머 스페셜이기에 여러분의 신청곡들도 대환영입니다.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도 저녁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분주해서 저녁 기도문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금요일만큼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바로 챙겨가세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0: 오늘 식사를 못 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 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참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 공방 부여 종이와 풀 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헌절이죠. 이 제헌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쉬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삶의 자리를 지켜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저녁부터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7502번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아, 행복하시다니 너무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025번님도 집으로 향하는 귀갓길 참 은혜롭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025번님,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우리 1234번님도 하루를 주 안에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저녁에 함께 하시는 행저질라 애청자분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습관이 생기신 것 같아요. 하루를 이제껏 그냥 보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멋진 습관이 생기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의 간증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어서 참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1234번님,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저녁 기도문 7시까지 신청하신 분들 다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서머 스페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저질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곡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찬양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 서머 스페셜은 그 어떤 때보다 더 다양한 찬양들을 많이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숨겨진 명곡들 있으시면 꼭 저희 행저질라에 그 창고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또 무료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채팅창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새 한글 성경으로 잠언을 함께 청취자분들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 찬양 나누고 잠언 10장 만나보겠습니다.

0: 빠름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 방송
6: 써머.

잠언 10장. 솔로몬의 격언 모음.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걱정거리야. 불의하게 모은 것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공의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주지. 여호와께서 의인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악인들의 욕심은 내치시지. 손이 게으르면 빈곤해지지만 손이 부지런하면 부유하게 되지. 여름에 거두는 사람은 슬기로운 아들이지만 거두어들일 때 잠에 골아떨어지는 사람은 부끄럽게 하는 아들이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악인들은 입에 폭력을 숨기고 있어. 의인을 기릴 때에는 복을 빌지만 악인들의 이름은 썩게 되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술이 미련한 사람은 무너져 내려. 흠없이 가는 사람은 안전하게 가지만

빗둘빗둘 길을 가는 사람은 들키고 마라. 눈짓을 하는 사람은 아픔을 일으키고 입술이 미련한 사람은 무너져 내리지. 의인의 입은 삶의 샘이지만 악인들은 입에 폭력을 숨기고 있지.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그 어떤 죄도 덮어주지. 깨달은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보이지만 얼빠진 사람의 등짝에는 몽둥이가 제격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앎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불러오지. 부유한 사람의 재산은 그의 든든한 성읍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빈곤해서 멸망하지. 의인은 삶을 보상으로 얻지만 악인이 거두어들이는 것은 죗값이지.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삶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지만 꾸지람을 버리는 사람은 갈팡질팡하게 하는 사람이지. 거짓말하는 입술은 미움을 감추고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않지만 입술을 삼가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야. 의인의 혀는 가려뽑은 은이지만 악인들의 마음은 하찮을 뿐이지.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넉넉히 살다가 죽게 되지. 여호와께 복받으면 부유하게 되지. 그분은 거기에 괴로움을 더하지 않으셔. 어리석은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것은 나쁜 꾀를 부리는 것이지만 깨우침 있는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것은 지혜이지. 악인에게는 무서워하는 일이 닥치지만 의인들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악인은 없어지지만 의인은 영원히 변함없는 터전이지.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지 게으른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사는 날이 길어지지만 악인들이 사는 해는 짧아지지. 의인들의 기대는 기쁨이 되지만 악인들의 희망은 사라지지. 여호와의 길은 흠없는 사람에게는 숨을 수 있는 곳이지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지. 의인은 영영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들은 땅에 살지 못하지. 의인의 입은 지혜가 자라나게 하지만 진실을 뒤집는 혀는 끊어지지. 의인의 입술은 익숙하지 좋은 말에, 악인들의 입은 진실을 뒤집는 말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10장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한 주를 지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한 예배와 찬양, 말씀과 기도의 모든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만 좇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매일의 선택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조급함보다 기다림으로, 걱정보다 믿음으로, 질타보다 축복의 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문,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7월 17일자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5026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제 마음을 너무나 잘 읽어

주신 오늘의 기도문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으셨죠? 5016번님. 축복합니다. 3186번님, 오늘도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기도의 디딤돌, 자신감을 줄 기도문 챙겨갈게요. 보내주셨어요. 우리 3186번님은 늘 이 기도문을 챙기셔서 생각나는 학생들에게 이 기도문 링크를 보내주신다고 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진 학생들 다 장성했을 때 얼마나 멋있는 모습일까 상상만 해도 정말 멋지죠. 혹은 뭐 지금 당장에는 마음이 요동치 않아서 이 기도문을 그냥 넘길지라도 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나중에라도 하게 된다면 분명히 그 아이에게 지금 선생님의 그 헌신과 그 노력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그런 어른으로 분명히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3186번님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오늘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이 시스템상 7시가 넘어가면 행저질라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문자창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도 7시 넘어서 온 문자 혹은 기도문 신청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시 전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거나 무료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찾아오셔서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느라 애쓰신 여러분, 주 안에서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0: 귀로만 듣던 극동방송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생생한 보금방송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년 여름방학을 맞아 대전 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가 8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 극동방송 사옥을 둘러보며 방송의 역사와 전파 선교 사역의 열매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소망의 기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등 대전 극동방송 주요 생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도 바로 옆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교회와 교회 소그룹, 신우회, 기관, 그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까지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견학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대전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생생한 사역 현장에서 가장 뜻깊은 휴가,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6 여름방학 특집 대전극동방송 특별 견학 프로젝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1: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레위기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전기를 쓴 사람이 존 폴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폴록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그 포스가 그 느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 영적 이미지 느낌이 자기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그냥 자기 몸으로 처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하게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같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4장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소 안에 있는

0: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떡상,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한 사람의 이야기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관없이 보이는 이 주제지만 이것이 하나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겁니다. 등불은, 등잔불은 하나님의 백성을 길을 밝혀주게 되고 떡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교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임재를 거룩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레위기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합당한 삶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레위기 24장 1절로 14절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들치며 아론은 회막인 진거기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원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롬이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0: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의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항상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4장은 성소 안에서 이 성막 안에서도 성소에 대해서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 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 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감람유가 부어져 있는 등잔에 불을 하나씩 하나씩 일곱 개를 다 밝힙니다. 저녁이 되면 저녁에 밝혀서 아침까지 등잔불을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합니다. 누가 등잔불을 켜는 겁니까? 제사장이 켭니다. 누가 등잔에 필요한 기름을, 감람유를 가져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재료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다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몇몇 봉사자의 제사장들만 봉사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목회자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의 작은 역할이라도 우리가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데 모두가 각기 작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기능과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타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continually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세 번씩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등잔 때의 불이 밤새도록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룻밤만이 아니라 매 밤마다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름을 계속 채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말씀을 듣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섬기고 꾸준히 봉사하고 꾸준히 예배의 자리, 꾸준히 기도의 자리, 꾸준히 금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추억으로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오늘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내 삶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기름으로 오늘을 밝힐 수가 없어요. 어제의 기름은 어제에 탄 거예요. 오늘 새로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늘의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은혜의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기름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의 기름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등잔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밝힐 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빛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순간순간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요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 떡

이걸 흔히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의 문자적 의미는 임재의 떡이라고 불립니다. 임재의 떡. 임재의 떡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놓인 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상에 놓여있는 떡이 6개씩 두 줄이니까 12개입니다. 왜 하필 12개를 하나님이 놓으라고 했었겠습니까? 12개의 떡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위에 임하겠다는 뜻인데 이 떡을 매주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로 떡으로 바꾸는 겁니다. 새 떡을 놓고 헌 떡을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간 떡은 어떻게 하냐? 성전, 성막 안에, 안이 거룩한 땅입니다. 성막 안에서 제사장님들이 그 떡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식탁에 초대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식탁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앉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나와 교제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내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떡상을 먹는 것은,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떡, 임재의 떡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된 만족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양식인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야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일단 축복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영혼에 거하고 내가 예수의 생명,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또다시 주고 내일 필요한 은혜는 또 내일 다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오늘 성령과 깊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체험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내 영혼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살펴볼 질문은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예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예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지요 단지파 디버리의 딸이었더라.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싸우다가 홧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무시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행위입니다. 만일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저주해도 괜찮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친밀함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뀌어 죽을 만큼 나를 귀하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만군의 주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친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경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일정간의 간격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도 좀 친하다 해서 너무 그 사람에게 밀착되어서 그 사람을 지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일정한 간격이 유지될 때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받는데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심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좀 배우기를 원하세요. 특히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서 이권 싸움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고 일을 하다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참듯이 우리도 좀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안 믿는 사람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고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 상해를 당한 만큼 보복하라 라고 가르쳤을까요?

0: 아빠가 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네가 피해 입은 만큼만 피해를 정당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적용시킬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돌려대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 말씀은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엄청난 사랑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식탁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여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영생을 누리고 그것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갈등 상황 속에 이기적인 이권이 걸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봐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는 좀생이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은혜로 부으시고 넓히고 넓히고 넓히고 넓혀주신다는 사실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의 작은 섬김 작은 그 주신이 주시는 힘으로 작은 섬김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빛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큰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좀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나를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망도 아픔도 실패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묶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최종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무엇이든 믿음으로 맡길 때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시편 33편 2절 그리고 150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 2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벳이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모든 악기로 또 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아,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그레암 켄드릭의 앨범 Amazing Love 중에서 축제, The Feast 그리고 Oh Magnify the Lord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알렐루야 워십 밴드의 곡으로 Oh God, You Are My God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스티브 플라이의 곡으로 오 주님 알길 원하네 I want to know you mor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노엘 리차드의 곡으로 By Your Side 그리고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편곡해서 부른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캐서린 스캇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마이클 킹거의 리드 보컬로 Children and Kings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추락하기도 하고요. 이 추락한 인생을 스스로 고쳐보기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지혜와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장난 인생도 또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습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출발할게요.

김도연과 커피소년이 함께 찬양하는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전하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클래식콰이어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주님 손 붙들고 계세요? 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3곡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메들리입니다.

시와 그림이 찬양했습니다. 가자.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이었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리고 옹기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날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613번님께서 퇴근길에 운전하면서 듣는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풍성한 찬양,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들으신 줄 믿고요. 오늘도 끝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 바로 제헌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헌법은 결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일제강점기의 어둠과 광복, 그리고 사상과 신념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선조가 밤낮으로 고민하며 눈물로 일궈낸 결실이었습니다. 역사의 구비마다 이 땅에 최초의 민주헌법이 서기까지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법을 되새기며 주님의 법을 가슴에 품은 우리이기에 이 땅의 법과 질서 또한 신실하게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번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초롬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와 오화평의 갈보리 산 위에 연주 찬양 그리고 먹보다도 더 검은 찬송가 합창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잠시 나눈 것처럼 역사의 모진 바람 속에서 기적같이 세워진 이 나라의 헌법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그 사랑이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법을 우리 일상에서 지켜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법 또한 성실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매우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법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제헌절을 맞이하며 이 땅 가운데 민주주의와 또 민주헌법을 만들게 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사연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전해드릴게요. 조지 베벌리시아의 주 예수 넓은 품의 영어 찬양과 러블리 가스펠의 내 진정 사모하는 김예원의 음성과 진정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고요.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나는 민네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의 영어 찬양과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나는 믿네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보내드릴게요. 오벳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테너 정필립의 사랑은 언제나

찬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CC 와이난스의 Holy Forever이라는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이 곡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경외와 그분을 향한 예배 찬양인데요. 온 세대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한다는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웅장한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CC 와이난스의 홀리 포에버 영어 찬양과 안선의 죽게 드리네 나의 생명 드리니 연주 찬양 메들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동방현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이번 주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우리 삶의 43%는 습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절반은 우리가 쌓은 습관대로 저절로 흘러간다는 그런 얘기겠죠. 습관을 따라 우리는 인생을 행복의 강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불행의 강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193가지 이야기 책에 나오는 불행한 사람들의 6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모든 일을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낀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너무 사소한 일에 많은 신경을 쓴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에 집중하고 의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절대로 베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좋은 습관을 따라 흘러가 행복의 강으로 흘러가게 해야 되겠지요. 예수님도 새벽에 늘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좋은 습관을 쌓아가신 건데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 좋은 습관을 쌓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7편 함께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인도하는 진리의 길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바란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그 아름다움 앞에 머물길 원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크리스 톰링과 스테파니 그레징어가 함께한 All or You're Beautiful 들으셨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는 표현이 참 담백합니다. 많은 걸 바라지 않겠다는 거죠. 딱 하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원하죠. 건강도, 관계도, 일도, 미래도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을 앞에 놨습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게 단순히 예배당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놓아도 되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붙들면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온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주의 나라,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커스 월십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들으셨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제니스 게인스의 My Tribute,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그리고 랄루 하워드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819번 쓰시는 분께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가요를 즐겨 듣던 제가 이제 가요가 의미가 없네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찬양들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타 반주 소리가 참 좋습니다. 아마 이날 방송에서 기타 소리에 찬양이 나왔나 봅니다. 저도 기타를 배우는 중인데 좋은 소리로 찬송가를 반주하며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을 시청해 주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타를 배워봤는데 저는 피아노는 쉬운데 기타는 어렵더라고요. 저도 기타로 찬양을 만들고 부르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4819번님은 포기하지 마시고 기타로 찬송과 반주하는 그 지경까지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충성한 열배 가운데 하나예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김도윤이 불렀고요. 오영은의 부흥, 그리고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평화의 왕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생각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도 깨끗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세상의 관점에 아직 물들지 않은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인 그 아이들의 마음이 참 귀엽고 예쁜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도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규경 작가의 동시 한 편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용기, 이규경.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네, 참 귀여운 그런 동시지요.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해내야 돼 라는 말을 듣고 삽니다. 물론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은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던지는 말이겠지만요.

때로는 많이 지쳐있거나 버거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응원이라는 이름의 압박으로 다가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도 때로는 진정한 용기일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지점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상태, 내 한계,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도 이 동시 속의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는 못해요. 그렇게 용기 내서 다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지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픈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박해봉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이규경 작가의 유명한

동시 나눴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마냥 외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우리는 완전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멋지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자리를 다 내어드려야 할 텐데 세상은 워낙 더 열심히 해라, 견뎌라, 버텨라,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내 자신을 챙겨라 이렇게 강조하는 세상이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조차도 용기를 내지 못하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토요일에 자정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짐 홀로 애써가며 짊어지고 있었다면 이 밤에 솔직하게 용기 내서 주님께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는 못해요 라고. 그러면 아바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내가 일하마 이렇게 나서게 되실 겁니다.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요즘 함께하고 있지요. 은혜로운 찬양 계속 이어드립니다.

버핏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어 찬송 함께 했고요. 어노인팅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어서 샌디 패치의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실로암 히즈가든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시와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주말 동안에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장시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달빛 가스펠 서머 스페셜 오늘 첫 곡으로는 마르지 않는 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달빛 가스펠의 찬양사 역자 강중현입니다. 잘 지내셨죠? 한 주간 이 더운 여름 또 덥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난 비가 쏟아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오늘도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 많은 찬양을 더 들으실 수 있는 스페셜한 무대로 꾸며봤습니다. 제가 스페셜한 무대라 그랬군요. 스페셜한 시간으로

맞습니다. 아, 강준일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은 국내 예배 팀들의 곡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에 달빛 가스펠도 동일하게 스페셜한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아니면 휴가지에 계시던 아니면 휴가를 가고 있는 중에 들으시던 간에 그곳이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그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함께 했고요. 두 번째에서 들으신 곡은 서하얀의 예수가. 네. 들려드렸습니다. 예수가. 여기서 예수가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의 예수가. 그 가가 아니라 그 노래할 때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곡과 장르가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곡의 제목과 장르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찬양이었죠. 서머 스페셜 하니까 뭔가 이 무더운 여름, 좀 짜증나는 여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뭔가의 그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런 찬양들을 들으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갈수 없는 시원함과 뭐꼭 답을 얻어서의 시원함이라기보다는 찬양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이 무더운 여름은 더욱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번엔 세 곡의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진짜 오래된 찬양이죠.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이제 많으실 거예요. CCM 사역자 안성진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찬양은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또 많이 알고 있는 곡 중에 한 곡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서머 스페셜 안에 숨어있는, 뭐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숨어있는, 어떤, 보석? 컨셉은 뭐냐면, 과거의 CCM 찬양들, 과거의 예배 찬양들을 좀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안성진입니다. 안성진의 함께 주의 이름 높여드리세. 그리고 이 곡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원곡자죠. 워킹의 기대. 그리고 장한이의 너와 함께하리라. 이세곡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한성진의 함께 주의 이름도 피어드리세. CCM 앨범 중에서도 이런 실황 앨범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예배 실황 찬양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의 아티스트 앨범에 실황을 담은 앨범들이 예전엔 꽤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셨던 찬양은 워킹의 기대였습니다. 원곡자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 가창자죠. 쓰신 분은 천강수 목사님이라고 따로 계시고요. 워킹의 기대였습니다. 이때 천강수 목사님도 아마 워킹의 멤버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래도 최근에 발매된 찬양이죠. 장하니의 너와 함께하리라, 부제는 나의 성과부 이야기.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1990년대의 CCM의 발전과 부흥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 교회들마다 다 어떤 교회 행사에는 너무 빠지지 않고 CCM 아티스트들이 초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일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음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대되는 아티스트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정말 전국의 청소년들의 캠프는 CCM 아티스트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가사들로 많은 곡들이 나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CCM과 예배 음악의 경계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CCM 아티스트라는 분들도 예배 찬양의 곡들을 많이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 찬양을 만드시는 분들도 어찌 보면 좀 CCM스러운,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잖아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음악으로서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 곡들을 예배 찬양 사역자들도 지금은 많이 또 작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가 많은 찬양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 이러는 안성진 씨나, 또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송정미 사모님이나 강명식 씨나 이런 분들이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찬양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냉수 한 그릇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제가 박갑수 목사님의 찬양 중에서 최근에 형통은이라는 곡도 많이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박갑수 목사님이라는 이름보다도 냉수 한 그릇이라는 이 작품 활동명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죠. 그 중에서 정말 이때 예전에 이렇게 발매하셨던 찬양인데요, 곡인데, 이사 갈 준비라는 곡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그러나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냉수 한 그릇에 이사 갈 준비.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듀오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사랑 이야기의 그 손을 잡아요. 사랑 이야기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두곡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맹수 한 그릇에 이사갈 준비. 사랑 이야기에 그 손을 잡아요.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사갈 준비 재밌죠. 근데 이 찬양의 제목이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이사갈 준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사가는 것이죠. 지금 있는 처소에서 영원한 처소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 이야기 그 손을 잡아요 이 찬양곡도 이때 시대에 좀 정말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종교성을 넘어서 노래하게 되는 가사들을 또 많이들 쓰셨어요. 함께 그 다음에 함께 가자.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야 된다.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CCM 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타겟팅을 한 가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린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서 쓴 가사도 기억이 나요. 지금 둥지라는 듀엣의 부구라는 제목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한 그 가사들을 또 CCM 아티스트들이 가사에 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의 지금 제일 유명한 찬양은 주님의 숲이죠. 근데 이 곡도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아했고 그랬던 찬양이었습니다. 노래였습니다. 특히 또 이때 시대의 음악들이 우리 왜 그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러죠. 점점 이제 데크레센더로 소리가 줄어가는 그런 기법을 많이 활용했어요. 지금은 잘 메아리처럼 사라져가는 방식을 잘 안 쓰는데 이때는 이런 게 좀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보건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김도연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김도연 30주년 앨범 지금 이 순간의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찬양의 이 가사는요, 시편에 있는 가사입니다. 시편 118편 내 있는 가사인데요. 예,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김도연 찬양 사역자님은 참 음악적으로, 그리고 이 가사말을, 이 노랫말을 음악적인 어떤 작곡을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곡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뭐 감히 김도연 저한테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곡을 평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곡은 샬롬이 있죠. 성령이 오셨는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삶으로 우리 주님을 노래하겠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자,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또 두 곡의 찬양 또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름 하면 이 팀을 예전에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2000년대에 이제 등장한 팀이긴 한데 참 노래도 잘하는 혼성 트리오인데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악도 되게 좋아요. 썸머입니다. 썸머라는 이름의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의 찬양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추의 날개 아래. 그리고 또 여름하면 이 팀의 찬양이 빠질 수 없습니다. 캠프를 어디 가든지 지금도 들을 수 있는 찬양이죠. 소리엘의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는 이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더 평안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돌아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후덥지근한 여름 열기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소생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7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한여름 그 태양볕 아래에 오래 서 있다 보면은 목이 타들어가듯이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고단한 일상에 치이다 보면은 마음이 바짝바짝 메말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원망이 툭 터져 나오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 세상 그 어떤 청량 음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마르지 않는 그런 하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시원한 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하늘 샘물 땅의 가뭄이 아무리 깊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막을 수 없고 세상의 더위가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말릴 수 없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흐르게 하소서. 찌는 듯한 삶의 무더위 속에서도 날마다 속에서 솟아나는 은혜를 맛보며 주변을 시원하게 적시는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네, 하늘 샘물이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모두 정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이 또 한 달 되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보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병드셨소 하고 일어나 그가 자기의 두 아들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혹이 야곱에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을 뵈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자 이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그리고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샅다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실 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많아지게 하고 불어나게 하되 너로 많고 많은 민족들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 땅을 내 뒤에 올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너의 두 아들 곧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은 나의 것이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똑같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들 뒤에 태어나는 자손들은 너의 아들이 될 것이나 그들은 그 형제들의 이름 아래에서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딴 아람에서 돌아올 무렵에 라헬이 길 가던 중에 가나안 땅 곧 에브라세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죽었으므로 내가 그녀를 에브랏 길가에 묻었으니 곧 베들레헴이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이제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위해 복을 빌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두 눈은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져 잘 볼 수가 없었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그에게 가까이 데려가니 그가 그들에게 볼을 맞추고 끌어안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내가 너희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하였거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이 그들을 그의 무릎 사이에서 끌어내고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 둘을 데려다가 에브라임을 그의 오른쪽에 두어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를 자기 왼쪽에 두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였고 그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데려다 놓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의 오른손을 뻗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으니 그는 작은 아들이었다. 또 그가 자기의 손을 엇갈려서 자기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맏아들이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위해 복을 빌기를 나의 선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길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온갖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그 천사는 친히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들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온 땅 가운데서 엄청난 무리로 불어나게 하소서 하고 울펐다. 그러나 요셉이 보니 자기의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있었고 이것이 그의 눈에 언짢게 나쁘게 보였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님 그리 마십시오, 이 아들이 맏아들이오니 당신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역시 한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도 역시 크게 될 것이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커질 것이니 그의 후손이 많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그가 그날에 그들을 위해 복을 빌기를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너의 이름으로 복을 빌되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이 되게 하소서 하고 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에 내가 네 형제들보다 너희에게 한 몫의 땅을 더 주는 바 이는 내가 나의 칼과 나의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지금까지 창세기 48장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빠른 회복을 기도드리고요.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평범한 한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난 저는 학교보다는 병원이 더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수회거리를 끌고 정문에 앉아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렸던 아이, 또 엄마를 그리다가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잠이 들고 주사자리가 부어서 또 그 자리에 염증 치료를 받고 늘 엄마를 기다리고 외로워하던 아이, 늘 술로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 그 밑에서 제가 배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내가 힘이 있으면 아버지를 복수하리라, 이런 미움과 원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17세의 어린 소녀인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위대하거나 거창한 그런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안 돼 하는 가족들의 반대로 그 꿈과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학김에 저는 2시간을 걸어 군 농촌경영위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농촌 파견장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농장원이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환영이 아니라 무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나이 17세, 키 137. 이런 어린 여자아이에게 주어진 것은 나보다 키가 더 큰 삽자루, 이가 빠진 꽃갱이, 낫, 이런 무서운 농기구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혼자다 보니 밤늦게까지 올리뛰고 내리뛰고 이렇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만큼 가족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더 커져갔고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불 속에서 몰래 울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4년 세월이 흘렀고 제가 21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집이 없어서 남의 집 창고 같은 곳을 빌려서 썼습니다. 일도 힘들고 가정에서 삶은 짜증이 나고 이런 농촌에서 평생 썩어야 하고 집 환경 분위기도 싫고 겨우 21살인데 이제 얼마를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참다 못해 아빠에게 퍼부었습니다. 내가 아빠 딸이 맞냐고, 나를 낳았으면 육체적 생명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살려내라고. 그리고 2, 3일 후 아빠는 심장 파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북한은 남의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문화였는데요. 그때 저희는 남의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아빠 시신을 근처 외삼촌 댁에 옮겼고 저희 남은 식구는 마음껏 울 집조차 없었습니다. 아빠가 사망한 지 한 달이 쏙 지나서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북한은 더 큰 식량 위기에 시달렸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이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엄마는 생선을 사가지고 양강도 바닷가 구경도 못하는 먼 구석에 가서 그 생선을 팔아서 옥수수와 바꿔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언니는 파라티브스라는 전염병에 걸려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나물 캐고 나무를 하고 산을 넘나들어야 됐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산에 못 가는 날은 근처 군인 가족들 집에 가서 밭김을 메주고 밭 반그릇 먹으라고 주면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풀에 섞어서 언니랑 같이 먹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 엄마를 찾아 양강도 해산으로 갔습니다. 양강도 해산에서 저는 쉽게 엄마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꼴이 말이 아니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이런 저를 엄마는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희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10원짜리 국수 한 그릇 사주고 가장 저렴한 신발 하나 사주고 여기서 기다려라 엄마 3일 만에 집에 갔다가 3일 있다 다시 오겠다 그러셨습니다. 저는 북한의 기차가 행방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해산역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3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중국 가자. 중국 가면 설거지를 하면 얼마의 돈을 준대.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일주일에서 열흘을 하면 뭐 부자는 못 돼도 엄마하고 제가 작은 빵 장사는 해서 그때그때 먹고 살만 하겠더라고요. 저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작은 미천을 벌어가지고 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엄마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되겠구나. 저는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밤 옥수로 퍼붓는 그 장대비를 다 맞으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저희는 서로 손을 깍지지고 건넜는데 소리도 못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중국 어느 한쪽 소나무 있는 그 밑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서 장벽현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집을 브로커를 따라 갔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들 입었던 옷을 다 벗으라고 해요. 그리고 당신의 옷을 줍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아, 할머니가 우리 옷이 젖었으니까, 젖은 옷 입고 있으면 감기 드니까 그래서 벗으라 하는구나. 그리고 할머니 옷을 입었고 그 다음 창고에 저희들을 가둬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직소리도 하지 말아라. 여기는 공안이 수시로 드나든다. 너네 잡히면 너네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다 죽는다. 제가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일 시켜주세요. 무슨 일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 설거지하러 왔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너네 그 브로커들한테 팔렸다는 거예요. 중국 돈 100원에. 그때 저희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인생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어 갑니다. 저희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어서 점점 시골로 점점 더 높은 가격으로 팔려 다녔습니다. 기억에 나는 것은 가장 먼저 팔렸던 아이가 17살 되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샀던 사람은 50대 되는 조선족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 따라 그 아저씨네 집으로 갔고 그때야 저는 비로소 아저씨가 자기 마누라 하려고 저를 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할머니 서너 분이 탈북자가 왔다니까 구경을 왔습니다. 저는 그 동네가 조선족 동네라는 걸 알았고 일부러 큰 소리로 동네 떠나갈 듯이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사람 맞냐고. 어떻게 당신 딸 같은 사람하고 살 수 있냐고. 차라리 나를 내어놓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공안에 가서 내 발로 나 북한 사람입니다 하고 북한에 건너갈 거라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혀를 찹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말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사람 구실 못 해. 넌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럽니다. 아저씨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환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화장실 가는데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오라고 손짓합니다. 따라갔더니 할머니가 말합니다.

이제 오손 열시면 한족이 너를 사러 온답니다. 60대 된답니다. 너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 집에 가면 낮에는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밤에는 아들이 그들의 성적 놀이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빨리 도망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를 따라 할머니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다시 할머니 집에 그 밖에 있는 창고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할머니네 그 아들,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논밭을 갈로질러 어느 조선족 동네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심심하면 공안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저는 그런 집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폭언에 시달리다가 4년 만에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할빈밖에 없습니다. 할빈에 가서 거짓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중국말 중국글 모릅니다. 저 일 시켜주세요. 그리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식당을 찾아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그들이 눈치를 채죠. 폭력과 또 부당한 대우에 늘 노출되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생이 이별하여 말도 글도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 정말 탈북자라는 죄 아닌 죄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도망자로 저는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빈, 연변, 청도를 떠돌이 생활하던 저는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 가면 신분증을 준다. 탈북민이라고 해도 잡아가지 않는다. 자유를 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많은 말들을 했지만 저에게는 두 가지 말만 들렸습니다. 잡아가지 않는다, 자유가 있다. 저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기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중국에 왔을 때 너희들이 팔렸어. 그때 그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자유에 내가 왜 목숨을 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브로커의 말대로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주공 아파트도 있었고 신분증도 있었습니다. 옷차림, 말투, 온몸에서 탈북민이라고 냄새가 나는데도 누구 하나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점점 죽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주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모 덕 없으면 남편 덕 없고, 남편 덕 없으면 새끼 덕이 없다. 아, 그때야 알았습니다. 저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불쌍하고 재수가 없고 나라도 부모도 없는 나 같은 인간은 어느 나라에서 살든 자유란 행복이란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한 곳에서는 너무나도 살고 싶은 이 욕망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광야 같고 지금 지나는 계절이 한여름 폭염처럼 지치고 힘들지라도 원망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치열하게 사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마음의 갈증과 불볕더위 같은 고충을 겪고 계십니까? 네, 오늘 토요일 하루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툭툭 다 맡겨두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시원한 평안의 생수를 들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는 이미 넉넉하다 선포하며 가슴을 활짝 펴고 기분 좋게 웃어보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0: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을 하고 기적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목에도 이런 여리고성이 나타난다고요. 병으로, 가난으로, 무너진 가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걸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론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함과 함께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토요일 1부 이 시간 출발할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믿음은 기도의 선물이고 기도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계속해서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테너 강내우 씨였고요. 보혈의 능력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 함께 하셨어요. 김혜실입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국립합창단이었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음은 기도의 선물이고 기도는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붙들며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 올려드릴게요.

0: 나의 줄을 씻기는 찬양 가사가 있는 찬송과 조금 전 현악기 연주 찬양으로도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실패를 승리로, 실패, 성공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떠한 난관, 어떠한 실패, 어떠한 좌절이라도 실망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실패를 승리로 이끌려면 친절하세요. 친절은 실패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불친절한 성도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친절이 실패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친절해야 됩니다. 교인들 친절해야 됩니다. 가게 주인 친절해야 됩니다. 공무원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누가 친절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이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화평과 거룩함이 없는 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가장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충성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 있기에 나라가 건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하고 가정이 건전한 것은

0: 또한 맹세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와 친절과 충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덕목을 찾아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실패를 승리로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용서와 친절과 충성의 덕목을 기억하면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시간이지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고향을 위한 오늘의 기도, 북한 땅을 위한 오늘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2장 1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며 주군이 여겨 형벌을 내리지 않으심이라. 요엘 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오시하니 마음을 찢게 하소서. 분단과 갈등의 고통 속에서 이민족이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며 한반도 땅을 더럽혔던 죄악과 음란, 탐욕, 불의함을 끊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착고가 풀어지게 하시며 모든 재앙을 거두셔서 평화와 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북한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히 역사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그대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구원의 선물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국제인권단체 GRC에서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재구성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1: 네.
0: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금혁이라는 29살, 29세의 가상인물을 만들었더라고요.
1: 네. GRC라고 하는 그 국제법 재단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 어떤 나라가 이걸 제재를 이렇게 어기고 있는지 그거를 국제법적으로 다루면서 이거를 널리 좀 알리고 이걸 제재를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네보코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초국가적 억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단체가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를 내봤는데, 근데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이게 혹은 이제 숫자나 제도로만 설명하면 조금 멀게 느낄 수 있잖아요. 몇 명이 파견됐고 얼마를 그쵸. 벌고 또 어떤 제재를 어겼는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더 잘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김금혁이라고 하는 29세 북한 노동자의 하루를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김금혁은 실제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약간 가명,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그래서 여러 노동자의 증언을 모아서 만든 그런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는
0: 네.
1: 진짜 그 러시아에 파견 나간 북한 노동자가 느끼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도 생각도 듭니다.
0: 예, 하루 일과를 그러면은 좀 순차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함께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김금혁 씨의 하루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1: 네. 저희도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런 밖에 나가보면 버스라든지 지하철에
0: 네.
1: 진짜 아침부터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약간 반성이 되긴 하거나 그렇긴 하는데
0: 네.
1: 이 김금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5시 30분쯤 시작이 됩니다. 따뜻한 집 침대가 아니라 건설 현장 근처 좁은 컨테이너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북한 네. 노동자들 위한 기숙사 같은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자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 컨테이너에 2층 침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된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난방이나 위생 상태 그 정말 최악입니다. 더울 때 엄청 덥고 추울 때 엄청 추운 게 컨테이너 생활이거든요.
0: 네.
1: 제대로 또 씻기도 어렵고요. 잠을 충분히 자기도 어렵습니다. 좁은 컨테이너 한 6명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우리가 또 떠올려 봤을 때 중요한 이유는 노동 착취가 작업장에서만 시작된 게 거기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잠자리부터 열악하고 이제 씻는 것조차 어렵다면 몸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더욱더 지치는 게 또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하루 노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몸과 마음이 현재 무너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0: 참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 쉴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1: 네.
0: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뭔가 출근을 할 것 같은데 출근하는 모습까지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1: 네. 보고서를 보시면 그거 오전 6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오전 6시요?
1: 김금혁 30분 만에 챙겨서 이제 밖으로 나야 되는 혼자 이제 출근해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은 보통 집단으로 이동을 하고요.
0: 네.
1: 주변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그를 지켜보는 노동자거나 혹은 그 관리하는 이제 보위성의 간부들, 요원들이 있는 거죠. 숙소와 작업장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아도 마음대로 다른 곳에 들리거나 우리는 뭐 커피 한 잔 이제 사가거나 그게 네, 약간 로망이다라고 한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런 걸 절대 할 수 없고 또한 러시아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거나 혹은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단체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통제하는.
0: 네.
1: 그러니까 어디 뭐 지역을 통제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그냥 출근하는 그 지역 공간까지 통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밖에는 도시가 있고 가게가 있고 혹은 거리가 있고 있지만 김금우에게 그 공간은 자유롭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러시아에 있지만 실제 생활 이게 여전히 북한식 통제 안에 묶여있는 모습이다 네. 라고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거죠.
0: 참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이 통제 안에 있어서 네. 갈 수 있는 길목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럼 현장의 모습도 같이 그려보기를 원하는데 오전 일과도 궁금하고요.
1: 네.
0: 또 이렇게 일과 가운데 매번 있는 쳇바퀴 같은 루틴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들일까요?
1: 현장 노동 자체에도 당연히 힘듭니다.
0: 네.
1: 엄청 이렇게 몸을 써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김금혁 씨에게 더 힘든 것은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노가다를 좀 뛰어보기도 했고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해봤긴 했지만
0: 네.
1: 조금씩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본인만의 공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잠깐 뭐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있다거나
0: 사각지대에서
1: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 동료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과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습니다.
0: 네.
1: 작업장에는 관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료 중 누가 나를 보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혹은 불평을 했는지 외부 사람과 접촉했는지 금지된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IT 기기들을 갖고 있는지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0: 네.
1: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누가 마음 편하게 그 자기 자신의 깊은 그 속마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 시간
0: 네.
1: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당하면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신고로 이어지고요. 강제 귀국이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침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시는 이 몸만 뿐만 아니라 생각 그리고 말 이런 모든 것까지 묶어주는 장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 감시라는 게 일과 중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서로 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눈을 뜨고 감는 그 모든 순간이 감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일터에서는 점심시간도 그만큼 참 소중한데 휴식시간이잖아요. 이곳에서는.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다 휴식시간이잖아요.
1: 네.
0: 이력시의 점심시간은 또 다르겠죠?
1: 점심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0: 30분이요?
1: 네. 근데 이제 보고서에선 난 12시 김금혁 씨는 뭘 하냐 내가 이달에 얼마를 벌고 또한 얼마를 바쳐야 하는지 계산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국가기획부는 노동자가 매달 북한 당국이나

0: 혹은 소속기관에 바쳐야 되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노동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죠.
1: 네.
0: 김은영 씨는 러시아 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도 바치고 어렵사리 러시아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급에서 국가계획분을 바치하고 생활비를 바쳐야 되고 각종 비용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면 내가 손에 남는 돈이 없거나 빚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쉬는 시간에 그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러 왔는데 매달 바쳐야 할 돈 때문에 더 위험하게 일해야 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김금혁 씨는 추운 날씨, 그러니까 러시아는 얼마나 더 춥겠습니까? 우리보다 한 뭐 5도 내지 10도 정도 뭐 춥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설 현장에서 야외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려지면 이 개인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조 전체가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1: 네.
0: 건설 현장이 원래 사고 위험이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안전모를 뭐 쓰지 않거나 그러면 뭐 작업이 갑자기 멈추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완비가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휴식이 부족하고 여기 보호 장비도 충분하지 않고 그 계획량을 채우라는 압박까지 있으면 이른바 이런 북락사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낙상사고나 이런 사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생산량을 맞추는 도구처럼 북한 당국에 의해서 취급받게 되는 것이죠.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월급날 통장을 보고 다시 한 달을 버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력 씨도 분명히 월급날이 있겠죠?
0: 월급날은 항상 좀 보통은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아, 월급날이다. 하지만 김금혁 씨에게 월급날은 오히려 허탈한 날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분명히 오래 일했고 네. 15시간, 16시간 몸도 많이 상했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돈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보면 국가계획분, 그 생활비 혹은 파견 과정에서 생긴 비용 등 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김금혁 씨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가족에게 보낼 돈이 얼마나 남았나 라고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나왔고 또 가족에게 충분히 근데 가족에게 충분히 보내지 못한다면 죄책감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파견의 가장 큰 약속. 북한 당국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믿고 왔고 기대를 품었는데 그 네. 약속이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도 참 하루 같지가 않아요.
0: 네.
1: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공간도 없고
0: 그렇죠.
1: 쉴 만한 환경도 조성이 되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해외 파견에 나간 가상의 인물 이력 씨의 퇴근 전까지 그러니까 월급날의 그런 하루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0: 네.
1: 그럼 이렇게 잠들기 직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또 어떨까요?
0: 네.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지 않았을까요?
1: 네.
0: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날 반일이라든지 외부에서 일을 하면 진짜 거의 골아 떨어지지 경험이 있었잖아요.
1: 평소보다 조금만 더 일해도
0: 그렇죠.
1: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0: 근데 이력 씨의 하루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표량을 채워야 끝납니다. 어떤 날은 밤 10시, 11시, 자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치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서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계획부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정 무렵 김금혁 씨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아내와 딸을 위해 러시아에 왔지만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하기도 어렵습니다. 통화가 감시될 수도 있고 당연히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러 온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잃고 버티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1: 네.
0: 생각입니다.
1: 감시 속에서 말조차 행동조차 조심하고 국가 계획분을 채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0: 면서도 더하면 될지 덜하진 않을 실제 그런 현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이유는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가 단순히 외화벌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유와 안전 또 가족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고 또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현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할까요?
1: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의 회포를 서술하다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쾌산이라는 산 절하게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이리어쩌죠.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서 그늘 밑에서 좀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라 떨어진 거죠. 근데 옛날에는 호랑이가 심신산천이 있었잖아요. 호랑이가 그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포복을 하면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때 그 소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호랑이를. 소가 달려가서 호랑이와 싸웠어요. 그래서 호랑이와 소가 한바탕 싸우면서 그만 밭이 곡식이 엉망이 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소가 호랑이를 내쫓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농부는 한숨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밭이 엉망이 된 거예요. 곡식도 엉망이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 이놈의 소가 미쳤나. 그래서 작대기를 가져와가지고 소를 나무에 묶어놓고 분이 나가지고 소를 실컷 때렸어요. 얼마나 실컷 때렸냐. 1년 농사를 망쳐놨으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결국 소가 죽었대요. 소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쾌산의 억울한 소라는 유명한 말이 재개된 거예요. 쾌산의 억울한 소. 그렇죠. 소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에는 불의와 불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보다는 수단법 안 가리는 악인들이 처달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이 그거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한 버스가 교통사고를 났대요. 69번 버스예요. 여기 69번이 있나요? 예. 만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로 96번을 탄다는 게 69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죽은 총각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할 때 그 저 버스를 놓치면 안 돼. 죽으라고 뛰어가서 탄 사람. 그러다 죽었어요. 졸다가 전정거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고 타고 있다가 죽은 사람. 하여튼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중국에는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비행기 사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예, 이 세상에는 바람잘 날이 없어요. 예? 전쟁 소식. 바로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작든 크든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원통합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한나라부터 한수를 배워야 돼요. 억울할 때,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살고 싶지 않을 때, 잠 못 이루고 밥을 못 먹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생 역전을 이루고 이거를 승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고 쓰임받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그는 누구한테 나갔다고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맙시다. 네. 세상

0: 것들을 상대하지 맙시다. 문제를 상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상대합시다. 믿습니까? 아멘.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광주와 목포, 제주가 25도, 서울과 여수 24도, 대전과 대구, 부산이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 강릉, 포항이 22도, 함흥 21도, 청진 19도, 강계 18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강계가 31도, 제주 30도, 개성과 춘천, 서울, 광주, 목포가 29도, 함흥과 부산, 여수가 28도로 보이고요. 대전과 대구, 포항이 27도, 강릉이 26도, 해산과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번 주말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신데 오늘 본문 한복판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질투를 한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여기. 나도 질투를 해봤고 질투가 나에게 도움 주는 것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질투하고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람은 째째하게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하고 좀 얘기하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한 회사에 자기도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친구가 먼저 진급을 하고 자기 진급에 떨어졌으면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 유명한 사람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투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질투하는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애들 초등학교에 듣든지 유치원에 듣든지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데 옆에 집 아이는 잘하고 자기 집 아이는 거기 끼지도 못하면 괜히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유명한 신문이에요. 거기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 이름이 제넷 쿡. 취재 중에 짐이라고 하는 어린 흑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짐이는 그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짐이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고 그 약에 취해서 처참한 상황에서 돌아다니면서 돈 구걸해갖고 오라고 불쌍하게 보이는 그 흑인 짐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뭐 10전도 주고 1달러도 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수차례 짐이를 만나 취재를 했습니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면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흑인 소년 짐이라고 하는 애를 기사로 생생하게 전달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어린이 학대, 마약 중독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자 기자는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폴리츠 프라이스를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기관에서 짐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지금이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아이를 소개해달라고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취재원의 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먼저라며 거부를 계속합니다. 낌새가 수상해서 워싱턴 포스트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는 짐이라고 하는 소년은 가공인물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워라게이트 스캔들 특종으로 폴리츠 프라이스 상을 탄 거를 보고 질투를 한 제넷이라고 하는 기자가 거짓 기사로 결국

하는 바를 이루었지만은 모든 것이 들통나 상도 뺏기고 자신의 꿈이었던 기자 자격도 박탈을 당합니다. 질투와 거짓은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눈이 멀면 눈앞의 죄도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한 결렬하고 조잡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최선을 요구합니다. 최선의 봉사, 최선의 기도, 최선의 사랑, 최선의 전도, 최선의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 하나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시간과 물질과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더러 무슨 우상이냐? 아유, 뭐 많죠. 출세에 대한 우상, 경제, 재산에 대한 우상, 외동딸, 외아들에 대한 우상, 걔들이 어디 가서든지 모든 거 다 1등으로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첫째를 원하지 둘째를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재능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a talent. 하나님께서는 적고 큰 재주를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재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나를 위해서 쓰느냐, 세상을 위해서 쓰느냐, 부모를 위해서 쓰느냐, 그 재능,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재능, God wants our talent.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어떤 면에 보시면 하나님 욕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겨야 축복을 받지. 마귀를 섬기다 보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에 거기 7가지 재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 믿음으로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God wants my talent.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재능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신 영적 재능이 있어요. Divine talent.

디바인 탤런트.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엄청 감동을 주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능도 바치세요.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주 하나님 크시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대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재능이 있어요. Dedicated talent. 하나님의 바친 거예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게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천하는 재능, Demonstrated Talent. 이건 나는 사사기 7장에 보니까요 거기 기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농사 짓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디온에게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몇만 명을 많았어요.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많어. 너들이 가서 전쟁해서 이기면 너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줄여. 그래서 그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강 옆에서 물을 으뜩이 먹나. 이렇게 해서 군인을 보면서 먹는 사람들은 데려가고 그냥 게으려서 뭐 강에서 그냥 먹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고. 300명이 이렇게 적군들을 보면서 먹는 거예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크게 승리를 했어. 그 승리는 게디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갖다 줍니다. 참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재능. 네 번째로 파괴된 재능도 있어요. Destroyed talent. 그게 어디 있느냐? 사사기 14장 15장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 삼손 기운이 센 사람이요. 하나님이 삭도 자기 부모에게 머리를 깎지 마라 삭도 하지 말아라 머리가 길지요. 그 긴 머리를 가지니까 브레셋 사람들을 말른 소뼉다구 하나 가지고 수백 명을 쳐주고 한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딜라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당신 힘이 어딨는가 계속 물어보는데 몇 번 거짓말을 했는데 여자의 끈질긴 것은 남자가 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 머리를 조금만 자르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진다. 딜라이라 무릎팍에서 지금 삼손이 잠들어 있는데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조금 잘랐어. 그것도 모르고 적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자기가 그저 힘이 있는 줄 알고 대항을 했는데 아니라 붙들려갔어. 그래가지고 발도 쇠고랑 손도 쇠고랑 목도 쇠고랑 해가지고 큰 대궐 옆에서 지금 사람들의 노름거리가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탤런트는 완전히 파괴가 됐어. 머리가 다시 자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수백 명의 고관들이 와서 잔치 즐겁게 하고 있는데 삼손이 그 어린 소녀들어 야 나 좀 저

대들 뿐은 기둥이로 좀 안내 좀 해달라. 눈까지 다 파버렸어. 거기 가서 이 커다란 기둥 두 개 사이에 놓고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이거를 밀어붙이니까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죽었어. 파괴된 능력. 어떤 사람이 무리 목사님에게 상속을 다 남기고 그 가족, 너무나 가난한 가족이 그걸 상속을 했는데 직접 다 주지 않고 목사님에게 필요할 때만 필요한 만큼 주어라. 왜? 재산 갑자기 생기면은, 돈이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죠. 그래서 재산이 갑자기 생기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변하느냐?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셋째는 생명의 위험이 뒤따를지도 모르니까 이러한 갑자기 생기는 재산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지혜와 청명이 필요한데, 참 하나님께서 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난한 가정에 갑자기 유산을 크게 받았는데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돈이 다 당신 것인데 슬기롭게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쪽지도 함께 넣어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참 그 예화에 감동을 받은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송을 썼죠.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집 짓고 잘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지만은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밭에 세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God wants our time. 때를 아껴라. 때를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25시간, 26시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줬는데 그 시간을 소중한 선물로 알고 낭비가 얼마나 많고 쓸데없이 쓰여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잡담과 험담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많지 않은가? 세상 잡지나 신문을 보는 시간하고 성경 보는 시간하고 어떤 게 더 많은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일조를 바치나 안 바치나 하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시간도 똑같이 주고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연합군이 독일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10마르크를 다 나눴어. 국민 전체. 그 10마르크를 가지고 재벌이 된 사람이 있고 10마르크를 가지고 그냥 허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 주신 타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데 내가 24시간을 받았지만은 사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시간, 경배와 예배의 시간을 원하고 계시죠. Time to worship.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예배로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ait.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되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다리는 시간, 세 번째로 사역하는 시간을 원하십니다. Time to work.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일할 시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Time to work.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 다음에는 실천하는 역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랑도 실천이 필요하고 전도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뻐하는 시간, time to rejoice.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주께로 나오면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맨날 내 천자만 그리고 돌아댕기지 말고 기뻐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자.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때면 하나님은 우리의 혀 원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 혀가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혀를 원하신다. God wants our tongues.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쁜 말 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격려되는 말만 하고 남 깎아내리고 남 험담하는 거 하지 않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사상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로 하라고, think right. 그렇기 때문에 잠언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바로 하십시오. Talking right.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진실이냐 사실이냐 알고 말을 하고, 친절하냐 비난하는 거냐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해서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한 번 정도 생각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죠.

0: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이 되느니라. 만족하게 된다 그러세요. 왜?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 해주면은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뱉는 말 중에서 100%는 안 되더라도 90% 정도는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사랑하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탕자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요. 그때 아버지가 개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춰주고 입 맞췄다는 건 사랑의 증표예요. 왜 돼지어력간에서 일에다가 왔으니까 냄새가 나는데도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던지 만나자마자 개를 포옹하고 입을 맞힐 정도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보다는 남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마음속에 온전히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먼저 간절히 기도드리고요. 주님 주신 힘으로 용기 내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그것이면 된다. 이제 내게 가져오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를 가르칠 때였습니다. 날이 저물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필요보다 자신의 한계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이 말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형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재능은 너무 작습니다. 열등감은 언제나 부족함을 계산하게 만듭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0: 영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이 너무 작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밖에 없느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받아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줄이나 남았습니다. 기적은 부족함이 사라진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의 기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배운 것이 부족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능력과 더 좋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언제나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전부를 기꺼이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순종은 풍성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것으로 일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사용하셨고, 다윗의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과부의 한 병의 기름으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은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열등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면 된다. 이제 내게 가져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믿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은 헌신은 큰 열매를 맺고 작은 순종은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너무 작게 여겨집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 당신의 오병이어를 가져오십시오.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섬김도, 작은 교회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면 된다. 이제 내게 가져오너라. 그 한마디에 순종하는 순간 열등감은 믿음으로 바뀌고, 부족함은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됩니다. 오늘도 큰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작은 순종 하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복이고요. 은혜인 것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아야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상

문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라 가문에서는 무셀레며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고레의 아들 무셀레며는 아삽의 자손입니다. 무셀레며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스가랴이고 둘째는 여디야엘이고 셋째는 스바디아이고 넷째는 야드니엘입니다. 다섯째는 엘람이고 여섯째는 여호하난이고 일곱째는 엘 여호에네입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오베데돔의 맏아들은 스마야입니다. 둘째는 여호사밧이고 셋째는 요아이고 넷째는 사갈이고 다섯째는 느다넬입니다. 여섯째는 암미엘이고 일곱째는 이사갈이고 여덟째는 부울레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복주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리후와 스마기아입니다.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과 친척들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베데돔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므셀레미아도 아들과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입니다. 므라리의 자손 호사야 아들들 가운데는 시므리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힐기야입니다. 셋째 아들은 드빌리아이고 넷째는 스가랴입니다. 호사야 아들과 친척은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이 각 가문별 우두머리로 문지기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친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각 가문이 지킬 문을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셀레마는 제비를 뽑아 동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제비를 뽑아 북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베데돔은 남문을 지키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창고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숫빔과 호사는 서문과 함께 길가에 있는 살레겐 문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들은 나란히 늘어서서 자기들이 지킬 곳을 지켰습니다. 동문은 날마다 레위 사람 6명이 지켰고 북문은 4명, 남문도 4명, 창고에는 각각 2명씩 서서 날마다 지켰습니다. 서쪽 뜰에서 2명이 지켰고 뜰로 가는 길에서는 4명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고라와 므라리 가문의 문지기 업무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해 두는 곳을 맡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 라단은 여러 가문의 조상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문의 지도자가 여히엘리인데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의 동생 요엘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창고를 맡았습니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가문에서도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성전 창고의 책임자입니다. 그의 친척 가운데 엘리에셀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르하비아이고 르하비아의 아들은 여사야이고 여사야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시그리이고 시그리의 아들은 슬로못입니다. 슬로못과 그의 친척은 성전에 바친 모든 것 곧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지휘관들이 성전에 바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도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는 데 쓰라고 바쳤습니다. 슬로못과 그의 친척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것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서 관리와 재판관으로 일했습니다. 헤브론 가문 사람 하사벼와 그의 친척은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하사벼의 가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 1,700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여리야가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은 지 40년째 되던 해에 족보에 따라 헤브론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길르앗 땅 야셀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리야의 친척 2,700명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각 집안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를 관리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군대에서 일하며 왕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각 부대는 한 해에 한 달씩 당번을 맡았습니다. 각 부대에는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그 밖의 지휘관들을 합하여 모두 2만 4천 명이 속해 있었습니다. 첫째 딸에 일할 첫째 부대는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야소부암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에 일할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입니다. 둘째 딸에 일할 둘째 부대는 아호와 사람 도대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의 부지휘관은 미글롯입니다. 도대의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딸에 일할 셋째 부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브나야는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30명의 용사를 지휘한 바로 그 브나야입니다. 브나야의 아들 암미사밧이 그의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넷째 딸에 일할 넷째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맡았습니다. 아사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딸에 일할 다섯째 부대는 이스라 가문 사람 사무시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달에 일할 여섯째 부대는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일할 일곱째 부대는 에브라임 자손인 발론 사람 헬레스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여덟째 달에 일할 여덟째 부대는 세라 자손인 후사 사람 십부계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달에 일할 아홉째 부대는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열째 달에 일할 열째 부대는 세라 자손 느도바 사람 마하레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열한째 달에 일할 열한째 부대는 에브라임 자손 비라돈 사람 브나야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열두째 달에 일할 열둘째 부대는 온니엘 가문의 느도바 사람 헬데가 맡았습니다. 이 부대에는 모두 2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는 이러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입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고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입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서쪽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입니다. 길르앗의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이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입니다. 단 지파의 지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수만 세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했지만 끝마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백성의 수를 헤아린 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의 통치를 적은 역사책에는 백성의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창고를 맡았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과 성과 마을과

요새 있는 창고를 맡았습니다. 글루베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맡았습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밭을 맡았습니다.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밭에서 나는 포도주를 저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게데 사람 바알 하나는 서쪽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를 맡았습니다.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 평야에서 키우는 소떼를 맡았습니다.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의 소떼를 맡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습니다.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습니다.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습니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다윗의 상담자입니다. 그는 슬기로운 사람이며 율법 선생님입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조언자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입니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분하야의 아들입니다. 요압은 왕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와 왕을 섬기는 각 부대의 지휘관과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왕과 왕자의 재산과 가축을 돌보는 신하, 왕궁 관리들, 강하고 용감한 용사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아둘 집을 지으려 하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것이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왔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는 군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온 가문 중에서 나를 뽑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유다 지파를 지도자로 뽑으시고 유다 자손 가운데서 내 아버지의 집안을 뽑으셨소. 특별히 그 집안 가운데서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소.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아들을 많이 주시고 그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뽑으셨소. 솔로몬은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짓고 성전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솔로몬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시오.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넘겨줄 수 있을 것이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네 조상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떠나가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뽑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힘을 내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쳐라. 그런 다음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둘레의 현관과 성전 건물과 창고, 그리고 윗방과 내실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설계도도 주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준 성전 짓는 일에 관한 모든 것, 즉 여호와의 성전 둘레의 뜰과 성전 안의 모든 방과 성전 창고와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할 창고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업무에 대해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예배 때 쓰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전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쓰게 될 텐데 다윗은 그 물건들을 만들 때 금이나 은이 어느 만큼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 등잔대와 금 등잔 하나에 금이 얼마나 들어가며 은 등잔대와 은 등잔 하나에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등잔대나 등잔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무게나 모양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또 진설병을 놓을 상에는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상에는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갈고리와 접시와 주전자에는 순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금잔에는 금이 얼마씩 들어가며 은잔에는 은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향을 피우는 제단인 향단에 순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수레의 설계도도 주었습니다. 그 수레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이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서 날개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설계도는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다윗이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성전 짓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모든 기술자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 속에 있다 보면 시원한 바람, 그늘이 그립죠.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질 텐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뜨거운 뙤약볕 아래 완전히 지쳐 쓰러졌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핍박에 쫓겨 메마른 광야로 도망쳤던 그는 작고 앙상한 로뎀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나버린 그 처절한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지친 어깨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수풀에 갓 구워낸 따뜻한 떡과 시원하고 맑은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놓아두셨습니다. 푹 쉬게 말이죠. 그 다정한 손길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겠지요. 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심정일 때가 있죠. 살면서 덥고 팍팍한 일상 가운데 광야 같은 생활 하시는 분들, 방황하고 낙심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억지로 우리가 뭔가 해내려고 애쓰기보다 주님의 다정한 음성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무에는 쉼, 소박의 주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하셨습니다. 산으로 바다로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도 마음이 괴로우면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있다면 진짜 휴식이 아닐 겁니다. 세상의 짐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 조건 없이 내게로 와서 편안히 쉬라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온전히 기대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택과 최종원의 찬양 오직 주만이, 그리고 서울 마스터스 현악 4중주단의 연주 찬양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의 선하신 목자 옹기장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내가 머무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우리는 이 평안이야말로 세상 어떤 휴양지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휴식일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내어주시는 영적인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 지친 몸과 마음이 푹 쉬고 회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프랭크 밴드 마틴은 18살에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쇳덩이가 왼손에 떨어지는 바람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던 그에게는 청청벽력과 같은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나머지 손가락들을 사용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에 열심을 거듭한 끝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수카운티 교향악단의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겁니다. 현재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전화위복의 역사를 맡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범사에, 즉 희로애락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여행자가 관광 중에 몸의 균형을 잃고 사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던 그는 물속에 빠져 죽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팔을 흔들어댔는데요. 하지만 곧 지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는 이제 난 죽었구나 하며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물이 그를 세게 떠받쳐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른 물과 달리 염분과 다른 광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사해였기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물에 가만히 몸을 맡기고 누워있기만 하면 둥둥 뜰 수 있었던 겁니다. 물의 부력에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맡기면 도리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전능하신 주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남고자 아등바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도록 지치고 나서야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맡기곤 하는데요. 우리를 떠받쳐주는 강한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때를 따라 세밀하게 돕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하나님의 손에 자연스레 몸을 내어 맡기는 방법에 익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기꺼이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망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은 담대한 기도자들, 즉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써내려갑니다. 기도해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의심을 품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구하고 믿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모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겁니다. 당신이 처한 곳과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저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톨스토이는 부유한 귀족 출신에 작가로서도 크게 성공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죄에 대한 공포로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한 시골 농부를 만났습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다가가 그 평화로움의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는데요. 그러자 농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죠. 그래서 제 마음은 늘 기쁘답니다.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 과거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며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내어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내는 재산을 쌓는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재산이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집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통장,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른 재산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재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인정하시는 재산.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둘 재산이 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원한 영적 자산과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나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120년간 방주를 지은 자. 노아 그러면 방주가 당연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방주가 재산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사람들은 그 방주를 별 가치가 없게 생각했습니다. 하찮은 그저 큰 목조 건물쯤 여겼습니다. 기껏 아이들 호기심이나 자극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신의 보물 1호, 당신의 재산 목록 1호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방주입니다. 이렇게 말할 듯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주가 하나님께는 어떤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가치겠지요? 그러나 사실 방주 자체는 별로 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귀했다면 그와 같은 모습의 방주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아마도 만들었겠지요. 만드셨겠지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 하늘에는 그러한 방주의 모양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록, 어느 전설을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방주가 있다. 전혀 정황이 있지 않습니다. 그 방주에 깃든 노아의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역사, 그것이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귀한 것이지. 방주 자체가 어찌 귀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방주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방주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순종의 미덕을 보인 그 노아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노아의 오늘 본문 같은 대목을 보게 되면 왜 노아는 120년간을 그토록 힘들게 방주를 지었을까?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단 10년 만에, 단 20년 만에, 많이 써서 한 50년 만에 건축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없었나?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120년일까? 사실 120년은 노아 인내의 한계인 듯 여겨집니다. 노아가 인내하고 인내했는데 그 한계치가 120년쯤 되지 않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한계의 상황이 있습니다. 참고 참는데 그게 최대치가 노아와 같이 우리는 좀 적겠지만 어쨌든 인간 수명이 성경에는 120년이니 평생을 참는, 평생을 인내하는 그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이 농후합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적어도 노아에게 있어서 이 인내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다. 그 자체가 가장 귀한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영적 자산이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이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각각 잠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노아가 처음 방주를 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연장을 들고 나무 있는 쪽으로 향했을 것 아닙니까? 이웃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나무를 베냐, 집 지을 거냐 물어보십시오.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합니다. 큰 배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렇게 비를 하나님 내리실 때 큰 배로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말했겠지요. 그런데 그 말하고 하루, 이틀, 1년이 지납니다. 하늘은 멀쩡해요. 10년이 지납니다. 하늘이 또 멀쩡해요. 20년, 30년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정말 하늘은 너무 멀쩡한 것입니다. 노아의 동시대 사람들도 한 번도 비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가장 쾌적한 삶의 환경이 노아 시대의 환경이었습니다. 노아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도대체 이 노아는 무엇을 붙들고 그렇게 한날 한날 생활했는가?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도 현상이 중요했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거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비가 오고 많이 오고 그랬다면, 그런 현상을 봤다면 대비하는 현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의 원리는 현상이 있어야 현장이 있는 법입니다. 길이 좁고 힘들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길 넓히는 현장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와 같은 인생의 당연한 패턴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상을 대신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강렬하게 이 노아에게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이 방주의 크기, 어떻게 무엇으로 지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방주가 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방주가 지어진 다음에 어떻게 또한 동물들이 오게 될 것이고, 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뭐 당시에 뭐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지요. 기록을 한다 해도 어떻게 그것을 매일매일 촘촘하게 하나하나 혼자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의 약속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설교자로서 저는 지난주에 주일 설교, 그리고 금요 설교 마음에 새기고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계속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시편 16편 8절 다윗은 고백하되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약속의 명령으로 들려지는가? 항상 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살라. 그렇게 살면 반드시 될 것이다. 사실 설교자로서 부끄럽지만 저는 설교할 때 또 예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평상시의 임재보다 때로는 더 못 느끼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 내가 설교를 잘 작성을 했는데 설교문대로 빠짐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아, 예배는 찬양 대 찬양하고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마치 예배의 감독관, 설교의 감독관쯤 된 그런 지위로 여겨져서 자꾸 소위 오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설교자이지만 예배를 관장하고 예배를 살피는 목회자임이 분명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같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때 또는 잊어버리는가?

잃어버리는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간 그것 가지고 씨름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쳤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부요했으면 좋겠지만 육적으로도 부요했으면 좋겠다. 좀 부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주신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 부요함, 이 땅에서의 부요함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부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지 그것 알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내가 뭘 먹지? 뭘 입지? 생계를 계속 지금 내가 하는 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방인들이 한다. 즉 하나님 자녀 아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대신에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걸 먼저 우선순위로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 시킨대요. 이게 바로 부요함의 비결이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육신적으로도 부요했으면 좋겠는데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먼저 중복하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그 모습으로 적어도 올해 살았으면 좋겠다. 약간 제가 조바심이 있습니다. 이제 7월이에요. 202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죠. 요즘에 시편을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시편으로 하는 기도, 다 기도문이니까 그것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약속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약속이 현장을 일으키도록. 그래서 현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현상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이제 반드시 비가 온다, 배 지어라 그랬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약속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노아의 모습, 여러분들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많이 기다리고 많이 인내하면 좀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이 빈 공간, 여백이라고 여기지요. 공백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방주를 짓는 일보다 노아 자신에 대하여서 성경은 먼저 주목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가 만든 방주에 대하여 생각하고 노아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빚으실 노아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노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120년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빚어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6일간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라면 그깟 방주 금방 짓지요. 그리고 정말 공사기간, 공기를 짧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수아 시대 때 행했던 것처럼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해가 안 져, 밤새도록 그 다음 날도 계속 노아 방주를 짓고 그러면 얼마나 짧은 기간에 방주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노아 보고 너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봐라, 밤 어둠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그때는 너 일하지 마. 잠자. 잠자는 겁니다. 일하는 시간 엄청 짧고요. 밤에는 쉬어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노아를 빚어가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아의 어떤 것, 거룩한 습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일하면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누워서 쉬어라, 밤에는 누워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약속이 뭐였지, 이런 거였지,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그 시간들, 그것을 확립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제가 요즘에 자녀 세대를 보면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1시까지는 죽었다 깨도 자라. 아무리 공부가 잘 되고 아무리 다음날 쉬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래야지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리듬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리듬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나중에는 새벽 기도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 드리는 요양으로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 표정들이세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밤을 허락하면 쉬었고 낮을 허락하였으면 아침이 되었으면 일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습관, 예배의 습관, 찬양의 습관, 기도의 습관, 이런 것들을 확립해갖고 그런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120년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응답이 지연이 되고 빨리 안 되는다 그러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그렇게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한 습관을 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준비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대요.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주를 노아가 지은 줄 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셨고 드디어 방주를 완성하는, 문을 딱 닫는 그 방주의 완성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하나님의 방주도 완성케 하셨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방주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시작과 끝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작은 한날 한날에 순종을 했지요. 그러면서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억구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방주를 지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습니다. 너를 위해 지어라. 그 이야기는 내가 방주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어져서 어느 일정한 특정한 날에 드디어 방주가 완성된 날에 방주 안으로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들어가게 했고 하나님이 손수 문을 닫아주셨다. 비가 절대로 새지 않게 하고 폭풍으로 할지라도 폭우로 할지라도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한날 한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 생명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우리의 봉사 마찬가지고요, 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수고, 순종은 반드시 생명의 결실, 열매가 있다. 이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는 그런 시간이에요. 임계점이 되면 물이 끓고 임계점이 되면 얼음이 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요. 도대체 노아가 매일매일 뭐 나무를 베고 또 판때기를 만들고 이어붙이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고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예,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역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어렴풋하게 아는 것뿐이지요.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붙잡고 그저 한날 한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인물들의 일의 결과, 과정 다 보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다 이룸,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 모습 닮았다. 한날 한날 순종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에 생명의 열매가 있게 된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내는 약속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산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를 약속의 성취로, 믿음의 성숙으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약속을 바라보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성취된 약속을 기억하며 떡과 잔을 받습니다. 바로 그렇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도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축복합니다.
1: 은희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앉아계신 우리 집 가정식탁.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즐거운 식탁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그림책을 읽으며 서로의 마음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는 그림책 마음톡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죠? 그럴 때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또 엄마들의 생각도 나누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같이 나눈 책은 벌거벗은 임금님이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3894님, 딸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아요. 자녀들 생각이 많이 나죠? 3889님, 오늘도 세상의 부끄러운 방식이 아닌 절대 불변, 절대 기준, 절대 진리이신 주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9024님, 서울 병원에 와서 투석 중인데 듣습니다. 그림으로 신앙을 전한다니 궁금합니다. 네, 투석 잘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0619님, 그림책 마음톡 너무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럼 정말 좋겠네요. 네, 3889님.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는 게 결코 세상에서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지만 잘 분별하고 용기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정말 네, 그런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막내딸 생일이라고 보내주셨네요. 5012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고 나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엄마들이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지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일상을 꽃피우고 있는 라라맘입니다.
1: 안녕하세요. 9살, 7살 두 남매들과 믿음의 모험 중인 온남매 맘입니다.
2: 저도 9살, 7살 남매와 함께 매일 꿈꾸며 살아가는 리미쓰리 맘입니다. 오늘은 빈 화분이라는 그림책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0: 네, 이 이야기는 데미라는 중국 작가의 작품이에요. 민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기에 딱 들으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일 거예요.

0: 거예요. 줄거리 소개를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옛날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를 뽑기 위해 온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꽃씨를 나눠주었어요.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오라고 했지요. 주인공 핑도 씨앗을 받아와 정성 다해 키우기 시작했어요.
2: 네,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니 참 좋네요. 그러면 이 그림책의 줄거리를 이어서 한번 나눠볼까요?
3: 네, 이 책의 주인공 핑은 심고 가꾸는 씨앗마다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왕이 준 씨앗만큼은 잘 키우지 못해요.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자 화분도 더 큰 것으로 옮겨 심고 더 좋은 흙으로 갈아주고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물도 주고 돌봤지만 정말 화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 제가 왜 그랬을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식물 같은 걸 키울 때 그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지 잘 자란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화분에 기를 때 물 주면서 항상 잘 자라라, 사랑해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핑이 그 축복의 말을 빠뜨린 게 아닐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3: 여기서 분명한 건 핑은 재배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꽃을 피워봤으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잘 안 됐던 거죠. 이렇게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싹 트지 않는 비나분처럼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었는지요. 라라 중에 한 명은 엄마 나 줄넘기 한 번 넣었는데 6개월 걸렸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쌍둥이 다른 자매는 100개, 200개 뜰 때 혼자서 한 번도 넘지 못해서 계속 시도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도 이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3: 저도 이때 핑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많이 슬펐을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0: 저희 아이들은 핑이 씨앗을 그만 키우고 싶었을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말하더라고요.
2: 네, 그렇게 왕이 준 씨앗을 가지고 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지나는 동안 여전히 텅 비어있는 화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게다가 핑에게는 이 시간이 난생 처음 부딪히는 좌절이었을 거예요, 아마. 더 큰 문제는 왕 앞에 나가는 날이었겠죠?
0: 네, 맞아요. 그림에 보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예쁘고 큰 꽃들을 저마다의 화분에 담아서 들고 있거든요. 자기 혼자만 빈 화분을 들고 가는 그 순간이 핑에게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2: 네, 아이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0: 근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니 이것 또한 엄마인 저만의 생각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나는 꽃을 못 피웠는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꽃을 피웠지? 너무 궁금해서 비나분을 들고 왕에게 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왕에게 가는 날 내가 너무 마음이 창피한 마음이 들면 나에게 용기를 주는 친구랑 같이 갔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 둘이 쌍둥이니까 서로 손잡고 같이 왕에게 가면 되겠다 얘기해줬어요.
2: 네, 쌍둥이가 둘이라서 이럴 때 너무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역시나 우리 아이는 힘들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두 꽃화분을 들고 있는데 혼자 비나분을 들고 있는 건 유치원 예배 드리는 날 모두 교복 정복을 입고 왔을 때 혼자 축구 유니폼을 입고 간 날처럼 힘들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의 9년 인생 중에 가장 힘든 날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 화분을 포기하지 않고 키우기는 하겠지만 그 왕에게 가기 전날 자기가 꽃 한 송이를 샀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3: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림책에서는 핑은 비나분을 들고 왕 앞에 나가요. 핑의 아버지가 너가 1년 동안 정성을 다했으니 그 정성을 왕께 바치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버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물을 들고 나갈 때 저는 저희 아이한테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 비나분에 담아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는데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0: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빠라면 절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0: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핑이 화분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름다운 꽃이 있었어요.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 결정적일 때는 이걸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2: 그럼에도 이 그림책의 결말이 좋아서 저는 희망이 있더라고요. 왕이 화려한 꽃화분을 가지고 온 많은 아이들 중에서 빈화분을 들고 서 있는 핑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후계자로 삼았다는 게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애초에 왕이 어린이들에게 나눠줬던 씨앗은 익힌 씨앗이었다고 말을 하면서요.
1: 네, 핑이 빈화분을 들고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핑이 정성을 다했고 매 순간 성실했기 때문에 용기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물을 안 줬거나 한순간이라도 소홀했다면 아, 내가 물을 주지 않아서 혹은 또 잘 돌보지 못해서 싹이 안 튼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빈화분을 갖고 날 용기조차 없었을 것 같거든요.
2: 네, 결국 빈화분을 가지고 가야 그 성실함을 인정받는 거네요.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빈 화분 그림책으로 나누는 그림책 마음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왕의 미션은 성실함 테스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 이야기를 그냥 정직에 대한 교훈을 주는 스토리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아이들과 읽어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 애초에 왕이 내린 명령이 꽃을 피워오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왕의 미션이 뭐였죠?
2: 맞아요. 왕의 미션은 1년 동안 씨앗에 정성을 다해 오라는 것이었어요.
1: 네. 어차피 그 씨앗은 익힌 씨앗이라 왕도 꽃 피우는 걸 기대하진 않았겠죠.

0: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꽃을 피워오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정성을 쏟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0: 네, 저는 기도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저는 씨앗에 매일 물을 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줘야 될 것 같아요.
2: 저희는 둘째가 엄마가 매일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거든요. 전 아이들한테 매일 아이들에게 활짝 웃으며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핑처럼 비나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꽃을 주실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꽃이 이미 있는 곳은 꽃을 줄 수 없는데 비나보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0: 저희 아이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빈 화분이어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고 다른 것들이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빈 화분을 기뻐하실 것 같다고 말했어요.
2: 저는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게 왕 앞에 나온 다른 아이들은 자기 손에 든 꽃 화분 하나뿐이지만 빈 화분을 들고 나온 핑은 화분 하나가 아니라 꽃을 심을 수 있는 나라 전체 땅을 얻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0: 우리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빈손으로 빈 화분으로 나가면 그걸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와 후계자로 삼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정말 복음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갖고 나가고 싶은 비나부는 뭘까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0: 뭐라고 하던가요?
1: 나라 중에 한 명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 죄를 짓는 마음?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네. 또 한 명은 내가 대답을 늦게 해서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의 비나분을 가지고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그림책 마음톡을 할 때도 이 아이는 천천히 한 박자 늦게 대답을 하거든요.
0: 네, 아마 생각을 오래 해서 그런 걸 건데 대답이 늦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줬어요.
2: 네.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베드로가 빈 그물로 빈배에 서 있을 때 그때가 부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공허하고 텅 빈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비어있는 곳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느낌은요?
2: 네, 비나분을 들고 걷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다라고 저의 한 줄 느낌을 정해보았어요.
0: 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꽃은 피고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1: 네, 저는 비나분을 오히려 칭찬하고 상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0: 마지막으로 책갈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 하나님, 우리가 씨앗을 심고 가꾸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4: 우리 손에 빈 화분이 있을 때에도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그림책으로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보는 그림책 마음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목소리도 들어봤는데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느낀 점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만나기도 전에 설레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과의 만남. 티키타카라는 말은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뜻의 말인데요.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고도 참 티키타카 잘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잘 공감해주고 또 대화를 하면 할수록 좋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 친구라면 주말의 황금 시간, 어떤 시간도요, 다 내어주고 싶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아멘.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나에게 티키타카를 준비하고 계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예수님,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